고영철의 음성으로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한이가 부르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십니다. 4540번님, 복된 수요일 보내세요.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오늘 클로징 곡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진짜 금방 가요. 특별히 이번 주는 저희 극동방송에서 준비하는 나라사랑축제라고 하는 또 귀한 이 축제가 예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번 한 주가 참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좀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분께서 최재호 목사님 코너 끝났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코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이 휴가의 기간을 존중해서 제가 보내드린 것일 뿐이고요. 다음 주에 최재호 목사님 다시 오실 겁니다. 네, 더 강력해진 은혜로 돌아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은연중에 살짝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수에서 진행하는 나라사랑축제 함께 가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하나의 공식처럼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사역에는 늘 그만큼의 방해 세력이 꼭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 한 분께서만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적합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도 많이 좀 동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70년의 세월을 정말 이어오신 그런 선배님들의 모습을 종종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역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역자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그 70년의 세월을 걸어오신 선배님들의 그 모습처럼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역에 함께할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꼭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파 선교사처럼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애청해 주시면서 극동방송과 또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또 직원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그런 마음을 보내주시는 그런 동역자분들 많이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찬양은 조금 더 힘찬 찬양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노스 이동영과 김윤희, 부부 찬양 사역자죠. 나의 슬픔을 이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함께 가실게요.

홀리원의 찬양 믿음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워도 찬송가의 후렴구가 포함된 편곡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여수 이렇게 또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 마음 같아서는 다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진짜. 우선은 네, 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차근차근 한 분씩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45번님, 문자 주신 거 보고 저 울 뻔했잖아요. 하은피디님, 지난주에 아름다운 곳에 휴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는 더위가 덜하네요. 오늘 아침은 선선한 바람까지. 계절의 변화가 참 감사하죠. 우리 극동방송 직원분들을 향해서 아마 동일한 마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무더운 날 너무 애쓰셨습니다. 가까이 계시다면 시원한 음료나 뭐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마음뿐이네요. 내일과 모레 나라사랑축제 안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0445번님 같은 이 기도의 동역자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저희가 좀 뭔가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네, 귀한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잘 보내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방송을 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중에 요나 이야기도 있었죠. 요나는 자신에게

내린 은혜의 비는 감사했지만 니느웨에게 내리는 은혜의 비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럴 때가 참 많지 않나요? 나의 실수는 이해받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엄격해지고 나는 뭔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쉽게 좀 선을 긋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좋은 땅에도, 거친 땅에도, 나에게도,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봐야 할 것은요, 그 비가 어디에 내리고 어디에 내리지 않는지가 아닌 것 같아요. 비는, 은혜는 동일하게 내리고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할 것은 그 비를 맞은 우리가, 은혜의 비를 맞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주님께서 유익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끝곡, 방금 전 신청을 해주신 우리 4540번님의 신청 찬양이었죠.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올려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주세요.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40년을 보내고 여호수아의 통치 3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이때까지를 신정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 모세를 통하여 통치하시던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400년이거든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신정시대가 맞춰지고 사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 사사시대가 오늘 사사기 1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사사시대를 맞이할 때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상고함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받다가 신정시대에서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보여준 하나님 백성 성도의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합시다. 다 함께 우리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 지도자가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기예요? 혼란의 시기예요. 위기의 시기예요. 정말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시기예요. 이때 이들이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여?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뭐하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이 혼란의 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혼란의 때에 이들이 기도의 생활을 하였음을 우린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 시대가 시작되는 사사시대 초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였고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의 친구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이 몇 세였어요? 8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거의 같은 나이가 아닌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까 30년 동안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루어 나간 그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두 지도자가 죽은 뒤에 아직 후계자가 세움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방의 적들 가운데 살면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큰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열두 지파가 모여 살고 있었지만 열두 지파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는 사실상 다섯 지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지파는 아직도 한 곳에 모여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나도 내리지 않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급하고 혼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회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저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조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생활, 성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평강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땅을 얻은 자손이나 땅을 얻지 못한 자손이나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우리가 함께 하자는 이 기도는 정말로 더욱 귀하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은 더욱더 복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3,000명, 5,000명, 10,000명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부흥되니까 그 수가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유대인의 관원들은 교회 좀 몇몇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무교절의 베드로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세사들에 묶어서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어 처단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그들이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럼 이것은 그들이 위기 때 뭐하였다는 것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옥문이 열리고 옥중에 광채가 환히 비치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하자마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는 옥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베드로가 따라갈 새 행하는 일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듯 하였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로 지나 성으로 통하는 성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린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주께서 나를 구원을 시켜 주었다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지도자를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해 정말로 막막한 그때에도 교회는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며 합심하여 기도를 할 때 문이나 문은 다 열려지고 길이란 길은 다 뚫린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평강성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는 기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노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기도하다가 쉬면 아니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의 응답이 더딜 수는 있을 뿐이지 응답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받기 전에 낙심하거나 기도를 중단하면 죄가 된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 사무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평강성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이 땅을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앞길이 보이지 않고 환란과 고통이 있는 이 시기에 평강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생활이 평강성도의 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협력의 생활을 합시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아멘.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본문의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사실상 아직 얻은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섯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일곱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너희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오라. 정탐하고 오고 그 정탐하고 온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를 일곱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지표마다 제비 뽑아서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기업으로 받았지만 아직 땅은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 본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일곱 지파는 기업만 받았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므온 지파에게 찾아갑니다. 왜 시므온 지파였을까? 여러분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이사가,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은 비라와 실바가 낳은 여섯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이는 레이족 속이니까 기업이 없잖아요. 대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큰 형은 좀 어려우니까 자기 위에 있는 형, 레위 위에 있는 두 번째 형 시므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시므온 형제여,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왜? 그래도 한 배에서 나온 형이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가능한 곳이니까 가능한 사람을 찾아가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손이 닿는 곳,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협력하는 것이 본문의 협력의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형제가 되어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협력의 손을 내미는 평강성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몽고 제국을 세웠던 징기스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보고 다섯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고 올 때 나무를 두 개씩 가져오라고.

그리고 말하면 너희 한번 나무 하나를 꺼내서 꺾어보라고. 나무 하나니까 뭐예요? 그 장수들이 쉽게 꺾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남은 것 다섯 개를 가져오라고. 다섯 개를 다시 함께 묶어서 이제 이 하나 다섯 개가 묶인 걸 한번 꺾어보라고. 아무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다섯 아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각자가 각자의 힘으로 살아가면 쉽게 남에게 꺾임을 당하겠지만 너희의 약한 힘이 모여서 한 형, 다섯 형제가 함께 힘을 모으면 그 누구도 너희를 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성도 간의, 형제 간의 협력을 이 징기스칸은 강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아도 유다는 먼 곳에서부터 협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자기의 친혈육에게 찾아가서 협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내 가족부터 다음에는 성도, 나아가서 민족끼리 협력하는 우리 평강성도의 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협력합시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협력은 협력이 돼 서로 협력이 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나를 도와달라. 그러나 나는 너를 돕지 않겠다면 그래도 협력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너를 도우리라. 이것이 서로의 협력입니다. 본문에서 유다가 나와 함께 가나안 사람과 싸우러 가자. 그러면 너의 싸움이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분명히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약삭빠진 사람은 자기의 필요만 담으면 쏙 뺏어 먹고, 그쵸? 나 몰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장은 이익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가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서로 협력하자는 말입니다.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이장도 맡으면 낫다는 말씀처럼 협력하는 집안이 성공하는 집안이요. 협력 잘하는 교회가 평안하고 협력 잘하는 나라가 부흥하는 나라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서로 협력할 줄 아는 큰 마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협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사람끼리 협력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믿는 자로서는 실패가 됩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그들 간의 협력이 잘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협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자손들은 열두 지파가 한 자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일곱 족속, 일곱 나라를 상대하여 이길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끼리 협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의 협력을 받지 못하면 성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가능한 협력, 서로 간의 협력, 하나님의 협력으로 성도 간의 협력의 생활을 감당하는 평강성도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참회의 생활을 합시다. 다 함께 5절로 7절까지 말씀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사양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도니베색의 참회가 나옵니다. 그 아도니베색은요, 불행 중에라도 참회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족이 그가 아도니베색이 전쟁에서 패하고 유대 족속에게 잡힘에 그의 엄지 수족이 잘립니다. 아도니베색은

가나안 사람 중에 베색이라는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베색을 쳐들어가서 1만 명의 군사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잘리게 됩니다. 수족의 엄지가락이란 엄지손가락 그 엄지발가락 네 수족을 말합니다. 이것이 잘리면 칼도 잡을 수 없고 도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엄지 수족을 다 자른 것입니다. 이렇게 아도니 베색이 이런 처지에 이르니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자 아도니 베색은 회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내가 이전의 왕들과 같이 되었구나라고 탄식하며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요, 어떤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 불행 속에서 끝났구나 싶을 때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해보고 회개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아도니 베색의 참회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이 닥칠 때 원망하지 마시고 이 일이 나에게 왜 미쳤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항상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마음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불행 중에 참여하는 아도니 베색과 같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불행을 당할지라도 참여하는 생활을 감당하는 평강성대에 삼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적인 참회였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고 하였는데 아도니 베색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데 앞장서던 왕이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옛적에 조그만 나라이면서도 강력한 군사력으로 70왕을 붙잡아 그들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꺾고 찍고 아도니 베색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70왕의 죽기까지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도니 베색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고백하며 그는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이 한 것도 아니요 아도니 베색에 섬기던 바알이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갚으심이었다고 그는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도니 베색의 신앙적인 참회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당하고 봉착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여 항상 우리 자신을 갱신하여 새롭게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평강성대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떠납시다. 기록된 참회였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뭐하였더라? 죽었더라. 세상에는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참회록은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참회록, 다른 말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죠. 두 번째로는 루소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 베색의 참회는 그 한마디 참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고두고 보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느낌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남겨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기록된 참회는 참으로 귀한 참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오늘의 교훈은 나의 참회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면 참으로 귀한 참회의 생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 중에도 반드시 참회하고 갱신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불행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막막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참회의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 이름을 아는 것. 불행 중에 참회하며 신앙적으로 참회하며 기록된 참회를 통해 다른 얘기

0: 은혜를 끼칠 줄 아는 이 참회의 생활을 감당하는 평강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국에 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속옷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가까이에 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푸른빛과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고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색감은 우리의 눈을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반면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조명과 냉난방 시설, 화려한 간판과 텔레비전, 컴퓨터와 휴대전화 화면으로 둘러싸인 인공적인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듣고 보니 참 공감이 되죠? 그래서 이제 휴일이나 또 휴가철이 되면요. 푸른 바다와 초록빛 숲, 탁 트인 하늘을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서 쉬고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본래부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23편에는 상상만 해도 좋은 풍경이 등장하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양은 때로 몸이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목자가 일으켜줘야만 한다고 해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순간에 그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키고 지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걷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턴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힘을 내봤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어제는 2절, 오늘은 3절. 그래요.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가 왜 푸른 바다와 초록빛 숲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 좋다. 좀살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온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둘러싸여 살아가다가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다를 바라보면 인간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휴가를 또 아직 못 가신 분들, 늦은 휴가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자연 속에서 또더 하나님 많이 많이 느껴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연, 그 푸른 숲이 또 너른 바다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시편 23편에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요, 그곳에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겠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우리의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분, 바로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지쳐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메마른 마음에 다시 힘을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의 소리를 느껴볼 수 있는 찬양 두 곡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송정미의 곡이었고요. 또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두곡 다, 아름다운 새소리와 물소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밑에 잔잔하게 들리기도 했는데,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좀 시편 23편의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듣고 있는 그 공간도 바로 시편 23편의 그런 풍경처럼 될줄 믿습니다. 3047번이며 요즘 일이 많아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힘내보겠다고 다짐을 주셨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많이 지쳐있을 때,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실 분. 여러분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7619번님, 지난 휴가에 가족들과 오랜만에 바다에 다녀왔어요. 바다, 너무 좋네요. 파란 바다 보면서 실컷 웃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더니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돌아오니까 여전히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문제, 계속되죠? 그 속에 정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또 믿습니다. 가족 모두 믿음 안에 충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일상 속에 영적인 루틴을 잘 지켜나갈 때, 그때가 가장 또 영적으로는 파워가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으로 복귀하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래요. 5821번님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찬양 들으면서 또 나라사랑 축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주셨어요. 맞습니다. 내일과 모레예요. 바로 내일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또 모레 14일 금요일 7시 30분에는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두 차례 올해는 열리게 되는데요. 2026 나라사랑 축제. 매년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들이 모여서 무대를 꾸밉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그 모습,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올해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모든 과정 순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 더 만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62번님이 내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신다는 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도 몰라줘도 내 형편 다 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줄 때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같이 하시죠.

오늘 잠시 지치고 주저앉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실 목자가 계시다는 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 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합니다.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0: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다 지난 것 같은 어려움이 다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힘들 수 있지요. 이렇게 어려움이 파도처럼 이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신음 같은 작은 목소리의 일지언정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지요. 오늘 그 들으심과 응답하심의 역사가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할렐루야. 아, 목사님 이 여름도 이제 다 간 것 같은데요. 여름 사역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아주 뜨거운 여름만큼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 은혜를 예. 많이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그 은혜 받은 그 시간, 그 은혜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방송 이제 출발할 때 시작할 때 먼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또 방송 참여하실 분들 많은 분들 또 영육간의 기도의 제목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기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실 것 같지 않던 뜨거운 날씨도 이제 한풀 꺾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 하고 또 겨울에서는 추워 죽겠다 하면서 어려움을 못 견디고 우리는 늘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날씨 주관하시는 이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0: 아멘.
1: 오늘도
0: 아멘.
1: 주님 어제보다 선선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방송가족들의 기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0: 아멘.
1: 기도하는 이들마다 믿음과 확신 속에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응답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을 적으실 때 앞부분에 익명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또 저희가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어서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진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혹시 이런 제목을 올려도 될 것인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 가운데 주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 그리고 주님께서 유일하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나머지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에 그 우리들이,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요.

0: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100% 응답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3923번님 문자 올려주셨는데요. 아, 한동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킥보드를 타다가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최수연 청년님이 7년이 다 되도록 지금 누워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지금 31살이니까 24살 때이 사고가 난 건데요. 아, 이제 지금 뇌기능도 많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집에서 산소 마스크로 생명부지만 하고 있는데, 이 최수연 청년이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아우.
1: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0: 예.
1: 7년을 어둠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가족들이 7년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0: 네.
1: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 최수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주님.
1: 7년 전 킥보드 낙상 사고로 뇌기능에 손상이 왔습니다. 7년 동안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느덧 대학 생활 중에 사고가 나서 31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최수현 청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산소 호흡기 없이 스스로 호흡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0: 주님.
1: 의지하며 또 사랑하는 자녀 최수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며 7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신 주님, 그 권능으로 우리 최수연 주의 자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청년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바쳐서 충성하리라, 헌신하리라 다짐하고 결심했던 청년입니다.
0: 주님.
1: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산소 마스크를 떼고 일어서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아름다운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최수연 청년님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성남에서 울산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진상철 형제입니다. 우리 성남 영도교회 기드온 청년부가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사역을 떠나는데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8월 19일부터는 다음 주가 되겠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품고자 나아갈 때 청년부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제주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또 영도교회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복된 공동체 될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그 제주지사, 제주극동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 5년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요.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육지에서도 계속해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한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 예, 우리 단기 선교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장하고, 또 그것도 성장시켜 놓고 오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남에 있는 영도교회 기도원 청년부가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제 8월 19일부터 시작될 이 선교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열망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저 제주도를 사랑하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0: 그곳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발 딛고 나아가는 곳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0: 주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발 딛고 나가는 그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주여.
0: 또 본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한 뼘 더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제주도를 향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영덕의 기도원 청년부
1: 주님.
0: 주께서 복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귀한 청년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사역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또 간구함으로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문자 제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문자 보내주실 때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이 시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어서 중보기도팀에서도 이어서 기도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님으로 기도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7701번님이십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 대상자분이 루게릭병으로 고통받고 자꾸 쓰러지십니다. 예수 믿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0: 예, 요양보호사께서 대상자분을 예.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인데요.
1: 예.
0: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음도 전해지고
1: 아멘.
0: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7701님 대상자 분 중에 한 분 루게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그를 잘 섬기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주님.
0: 방문할 때마다 돌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내가 믿는 예수 그도 믿고 비록 루게릭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영혼은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또 주님, 루게릭병으로 자주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1: 주님.
0: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이 질병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환자를 돌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손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한 마음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1: 아멘.
0: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땅에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1: 주님.
0: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1680번님 울산 삼산제자교회 여름성경학교가 8월 15일 날 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 여름성경학교 또 여기 대명교회 중고등부 수영로교회에서 여름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를 지금 참석 중이라고 하셨네요. 우리 울산 삼산제자교회는 여름성경학교가 8월 15일 그리고 대명교회 중고등부는 수영로교회에서 지금 참석 중입니다. 이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은혜의 소낙비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또 이 다음 세대가 주님의 앞날이 주님께서 이 앞날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의 제목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0: 예, 더불어서 모든 교회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은혜가 예. 능

0: 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울산 삼산 제자교회 여름성경학교 이제 8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많은 것들을 준비할 텐데 기쁨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1: 주여.
0: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기도하는 만큼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많은 아이들 참여케 해주시고 참여한 아이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비록 어리지만 말씀을 알아듣고 복음에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또 주님 대명교회 중고등부 수영로 교회에서 수련회 참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수련회 참석시켜놓고 온 교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생들과 함께 뛰고 굴리며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이번 기회에 성령님의 은혜를 폭폭수같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아이 한 아이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1: 주님.
0: 그것을 깨닫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우리 울산 삼산제자교회 여름성경학교와 또 대명교회 중고등부의 수영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헌신하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1866번님 성일침례교회도 8월 16일과 17일 부산에서 지금 수련회가 이제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네요. 청년부 수련회 아까는 중고등부였죠. 대명교회는 그리고 울산 삼산제자교회는 여름성경학교니까 아마 초중학생일 것 같기도 한데요. 초등학생부터 아니 그 아래 아이들부터 이 청년부 대학생들 그 위에까지 정말 이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잘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제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보다는 절에서 하는 수련회를 저는 다녔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수 믿는 게 하도 늦게 믿어가지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닌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다닌 학생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다녀오고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0: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1: 그러시죠.
0: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예. 것인지 모릅니다.
1: 정말 그렇습니다.
0: 예,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우리 성일침례교회 청년부 수련회도 8월 16일 17일 부산에서 잘 진행받고 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묶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함께 기도의 제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실 분들은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들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그동안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에요.

0: 피아 워십의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 올려주신 분 계시네요.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경영해온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연세가 있으신 두 분을 이어나갈 사람도 마땅치 않고 부족한 저의 지혜와 능력도 부족합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이 두 분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시며 또 저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는 분들은 좀 있으신데, 지금 다니고 계시는 그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는 게 아주 흔하진 않습니다, 목사님.
1: 예, 그렇죠.
0: 예.
1: 근데 이 장로님, 권사님,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아마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뭔가를 좀 책임지고 이끌고 가야 될 위치에 계신 분 같은데요.
0: 그런 듯합니다.
1: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기도로 일군 회사가 다시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기둥같이 쓰이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고 기도하며 경영해온 회사가 있습니다. 주님, 어떤 일인지 알수 없지만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 반복되어서 회사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0: 주님.
1: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해 낼수 있도록

0: 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노령에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이어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능력이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기업을 잘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닥친 이 위기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사가 일어나야 또 직원들도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회의 기둥같이 헌신한 일꾼이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딸려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푸사 위기로부터 이 회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주님, 우리 성일 침례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월 16일부터 부산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은혜 충만한 시간들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경영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경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앞날을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단지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신 분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 결과와도 상관없이 정말 잘 될 뿐더러 결과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를 저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자, 6652번님이십니다. 박옥자 권사님, 저희 교회 김영호 권사님께서 폐기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지가 3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숨쉬는 게 많이 힘들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는데 하루속히 호흡기를 떼고 생활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교회에 김영호 권사님 폐기종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권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동료 권사인 우리 김영호 권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폐기종으로 3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게 많이 힘듭니다. 산소호흡기를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폐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속히 산소호흡기를 떼고 하나님 주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호흡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1: 아멘.
0: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호흡 하나 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1: 주여, 아멘.
0: 우리의 숨 쉬는 것, 맥박 뛰는 것, 우리의 혈관에 순환되는 것,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 아멘.
0: 한 호흡 한 호흡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영호 권사님 복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는 산소호흡기 없이 자유롭게 자가호흡을 하며 힘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폐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일 듯합니다. 7087번님, 재정이 너무 긴급해서 지금 암보험을 해약하려고 하는데요. 보험 계약 설계자가 지금 설계사가 친정엄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친정엄마가 제가 보험 해약한 사실을 모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재정 필요한 곳에 잘 요긴하게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려주셨는데요. 이 긴급한 마음이 또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0: 예,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1: 예.
0: 아, 엄마에게는 좀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재정적인 긴급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 암보험을

0: 해약해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보험 설계사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몰랐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 주님.
0: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친정엄마에게까지 알게 해서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 어머니가 모른 채 보험 해약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급하게 재정이 필요한 어떤 사연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0: 주님,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긴급한 순간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너무나 급해서 암보험을 해약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암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암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친정엄마에게는 이 어려운 사연을 알려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이 간절한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1: 주여.
0: 주님, 이 문제가 은혜롭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경제도 해결되고 엄마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앞으로 이 일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이 시간 짧게나마 지금 기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0442번님, 지금 저희가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목사님의 위임 그 이후 전후의 내부 사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젊은 성도들이 다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고 본인도 너무 힘들고 20년 섬긴 교회인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주님의 만지심과 회복이 있기를 지금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런 과정이 있겠지요?
0: 예, 이런 풍파가 지나고 다시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사사인님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 주여.
0: 목회자의 위임 과정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 이 과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서로 간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들 무릎 꿇고 인간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바로 잡혀서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20년 섬긴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 주여.
0: 불쌍히 여겨주시고
1: 아멘.
0: 이 어려운 풍파가 지나가고 교회의 리더십이 다시 서고 신뢰가 회복되고 교회의 연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젊은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에 화평이 있게 해주시고 일치가 있게 해주시고 연합이 있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일치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월 12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서재나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는 이른바 북캉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영적 안식을 권하는 신앙서적들이 잇따라 출간됐습니다. 제111회 총회를 앞둔 한국기독교

0: 온천교회가 대만 기륨시에서 제5회 대만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혜 나눔 모임을 가졌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아 서재나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는 이른바 북캉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영적 안식을 권하는 신앙서적들이 잇따라 출간됐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이규현 수영로교회 목사는 신간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해피엔딩에서 속도만을 강조하는 일상을 멈추고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안식이 시작된다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삶의 시련을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재정의하며 바쁜 현대인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생각의 여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전희준 아신대학교 교수는 다시 믿음을 묻다를 통해 18세기 조너선 에드워즈의 신학을 오늘의 눈높이로 재해석하며 우울증과 구원의 확신 같은 현실적 고민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전 교수는 정서적 질병과 영적 태도를 구분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복음주의 거장 에이든 토저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 개정판은 내면의 자아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마주치게 만들며 영적 성장의 장애물을 지적합니다. 토저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으로 타성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룩한 열망을 다시 불태울 것을 촉구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대담집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은 안식일의 의미와 돈, 이웃 사랑 등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를 다루며 성경이 오늘날 제국주의적 소비 문화에 맞서는 대안 언어임을 강조했습니다. 브루그만은 생의 끝자락에서 세속의 셈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번 여름 신앙서적들이 크리스천의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질문을 거쳐 세상 속 삶의 결단에 이르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제111회 총회를 앞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제 서울 강서구 바름교회에서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명선거 정착과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총회장 후보인 김종희 동남교회 목사는 교단 정체성 확립과 연금 고갈 대책, 목회자 수급 등을 주요 안건으로 꼽으며 지속가능한 기금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장효수 목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검소한 교회 사명과 목회자 재교육을 제시했고 배현성 목사는 공명선거 정착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단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인 황진 장로 역시 교단의 회복과 쇄신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1회 총회는 다음 달 9월 15일 강원도 홍천에서 개회하며 임원 선거는 총회 첫째 날 치러질 예정입니다. 국내 6개 주요 신학대학과 교육전문단체가 기독교 대안학교 현장에 필요한 전문교사를 키워내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비전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서 고신대, 서울신학대, 아신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6개 신학대학과 대안교육사 양성과정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총 15과목, 30학점 커리큘럼으로 신설되는 대안교육사는 기존 기독교 교육 전공 과목을 대안학교 상황에 맞춰 제공하고 현장 실습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교육비전과 협력하는 20여 곳의 대안학교는 수료자에게 교사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하반기 준비를 거쳐 오는 2027년 3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독대학인회의 창립 50주년 전국학사 수양회가 지난 6일부터 4일 동안 대전 한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양회에서 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지난 50년의 은혜를 돌아보고 100년을 향한 세 가지 운동을 담은 비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기독대학인회는 캠퍼스 복음운동과 공동체운동, 말씀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삶의 자리에서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김세윤 박사는 청년을 중심으로

0: 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 살리기 운동을 당부했습니다. 정사철 대표는 기독대학인회가 만 명의 학사와 함께하는 말씀 공동체로 성장했다며 세대별 계주를 100년 이상 이어나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 온천교회가 대만 기룡시에서 제5회 대만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혜 나눔 모임을 가졌습니다. 온천교회 선교팀 79명은 지난달 태풍 북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찾아 기룡시 신이국민초등학교에서 온천 유스오케스트라 음악회를 열고 가정신방과 무언극 등 다양한 문화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신앙을 떠나 있던 한 어르신이 선교팀의 방문으로 신앙 회복을 고백하는 등 뜻깊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현지 기룡시의회 의원과 쉐거량 기룡시장 등 관계자들도 행사에 참석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교팀을 이끈 김신현 팀장은 선교는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음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 달하는 등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고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7도, 습도는 63%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E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엄마 스페셜.
1: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2: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1: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2: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3: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선교사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병영교회를 섬기는 서진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야곱의 이야기죠. 그런데 형의 축복권과 또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갔던 그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기꾼 야곱이 어느새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기도자가 될까요? 참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럴까요? 분명한 건 아마 누군가가 야곱을 위해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생각해보면 그 기도들이요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정립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밝은 미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인상 정립되죠. 그리고 많이 그러면요 건강이 또 정립되잖아요. 다독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양과 지식이 또 정립됩니다. 약속 잘 지켜보세요. 신용이 정립되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 늘 그러잖아요, 은혜가 넘친다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가 사라지겠습니까? 분명히 정립됩니다. 분명히 정립되고 그 기도가요 어쩌면 그 사람을 바꿔냅니다. 야곱에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그분들이 아마 야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땅과 하늘을 잇는 계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더니, 어느 날 때가 되니까요 야곱이 가장 집을 떠났죠. 또 고향을 떠났죠. 가장 외로울 때, 그때 사닥다리 환상으로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야곱을 바꿉니다. 참 희한해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세요. 누군가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쌓인 곳은요 아무리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아요. 하늘에서요 땅을 잇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가 있는 그 자리였어요. 기도가 쌓이는 그 자리였어요. 아무리 떠나도요, 집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부모를 떠났죠, 다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떠나게 버려두지 않아요. 기도가 있는 한, 기도가 쌓인 그곳에. 저는 제 할아버지의 기도로 사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굳게 제가 확신해요. 제 할아버지는 선교사가 방문했던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선교사의 구두 정리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고향 일대에서는요 저희 할아버지 부를 때 집사 영감님, 집사 영감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냐 하면 할아버지는 교회를 집처럼 드나들며 늘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저를 업고 키우셨어요. 농번기 때 아버지 어머니 모신기 나가면요 할아버지는 저를 늘 등에 업으시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진교는 잘 된다. 우리 진교는 앞으로 큰 일꾼 된다. 하나님 우리 진교를 큰 일꾼 삼아주세요. 큰 일꾼 삼아주세요. 늘 노래처럼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할아버지 믿음의 기도는요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어요. 게다가 고향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평생을 섬기셨던 제 아버지,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자였어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고향 교회를 건축하는데 순수하게 감동되어 땅을 드렸던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아들을 또 주의 종으로 바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내 아들 목사가 되고 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성전에서 또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습니다. 2006년 아버지가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 해였어요. 저는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년 늦여름에 영국으로 학업의 길이 열려서 무려 한 15년간을 런던에서 공부와 목회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도로 구축된 이 사닥다리 덕분에 일명 런던 비사잖아요. 세계적인 살인 물가라 불리는 그곳에서 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학업과 목회도 성실하게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았어요. 그때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의 사닥다리가 제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그곳에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저를 도와준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너무 놀랍게 느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제가 영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오게 되었는데요. 참 여기에도 기도하신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기도가 너무 컸다는 걸 느껴요. 이 야곱이 그가 머문 그곳을요, 이름을 바꿔요. 루스에서 베델로. 저도요, 완전 제 삶의 현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제 울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임받은 교회가요, 울산 최초의 복음의 근원지인 병영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기도가 제일 많이 쌓인 곳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기도의 사닥다리를 보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한 계단 한 계단, 그래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늘 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기도 목회를 지금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나 있어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정립돼요. 행여나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 계시죠? 전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사기꾼 야곱이 기도자로 바뀌면서 그가 머물렀던 루스라는 곳도요, 베델로 바뀝니다. 하나님 집으로 바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전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 야곱, 사기꾼,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이면서 끊임없이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연결시켜서 불러내시거든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기도자와 기도했던 그 자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정립하세요. 쌓아놓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돌아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뀐 것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끝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첫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교회로 돌아와

0: 기도하세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쌓인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부르짖은 수많은 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멈춰 계신가요? 돌아오세요. 골목 어귀에서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영접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에겐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1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화상 면접을 보거나 집에서 일하는 원격 재택근무가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화면 너머에 있는 나의 동료가 이름도 국적도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실제로 정보기술이나 IT에 종사하는 이들이 신분을 숨긴 채 면접을 보거나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관련한 업무도 원격으로 이렇게 몰래 일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IT 관련 분야에서 북한이 해외 기업에 위장한 취업이 여러 차례 적발돼 왔었는데 이번에 민간 기업을 넘어서 미국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까지 임했던 게 확인되면서 FBI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북한의 청년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신분까지 숨긴 채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북한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요. 무엇보다 북한의 다음 세대가 체제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이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의 다음 세대가 복음 통일된 그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이렇게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양평에서 오신 어플리케이션 우리 9507님도 계시고 광주에서 오신 9003님도 계신데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시간, 은혜의 시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1732님 새싹회원 찾아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산동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일하시는 중에 이어폰 끼고 방송 함께 하시고 계신 거죠. 강동구 길동 농장에서 고추를 따면서 그늘에서 숙성 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빨갛게 익은 너무 예쁜 고추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8678님 아마 이렇게 예쁘게 익은 고추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게 아닐지. 복음 통일의 그 꿈이, 자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사에서 귀를 쫑긋하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6089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프닝부터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눌 때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이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샵 1069번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신청 찬양도 함께 보내주셔도 좋고요. 찬양 후에 함께하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복음 통일과 또 북한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많이 참여해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가지의 상식 퀴즈로 함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되어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출석에서 나눠주신 2261님도 동탄에서 둥이들 유치원 보내고 집안 치우면서 폰으로 크게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7930님도 오늘의 상식 퀴즈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오프닝에서 나눈 것처럼 북한의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주목받는 분야가 정보기술, IT 분야인데요. 건설이나 공장과 같은 곳에 북한 주민들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이 많았던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IT 분야에서도 참 많은 인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 개발이나 원격 업무를 맡아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이들 가운데 북한 국적이나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외국인인 것처럼 신분을 꾸며서 취업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북한의 안팎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재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북한의 밖에서도, 제3국에서도 위장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북한 IT 노동자는 몇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외화벌이 이렇게 거짓으로 외화벌이를 나간 IT 노동자들의 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더 명확히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정도의 IT 노동자가 있을지 1번 약 400명, 2번 약 4,000명, 3번 약 4만 명. 400명 정도일까요? 4,000명 정도일까요? 4만 명 정도일까요? 참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함께 일궈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보내신 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몇 명 정도를 우리 북한에서는 외화벌이에 동원시키는지, 북한 IT 노동자로 동원시키는지 400명, 4,000명, 4만 명 가운데 어렵죠. 이게 참고로 러시아에 최근에 보냈다던 그 노동자 수가 다른 이제 건설 현장에 보냈다던 노동자 수가 만 명, 2만 명쯤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IT는 그래도 최근이니까 그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하지만 또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적지는 않을 것 같고요. 400명과 4,000명과 4만 명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늘의 통일 배우기, 바로 알고 배우기 정답 이건 것 같아요. 이제는 북한이 이런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도전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 많이 도전해주세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한웅재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 이렇게 IT 종사자들이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지, IT 노동자는 몇 명일지가 문제였어요. 1번 400명쯤일지, 2번 4,000명, 3번 4만 명일지. 통일을 위해서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통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167님 도전을 해주셨고요. 들을 때마다 참여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때는 운전 중일 때가 많았거든요. 하시면서 정답을 2번 4만 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번이 400명, 2번이 4천명, 3번이 4만 명인데 2번을 보내주신 걸까요? 4만 명을 보내주신 걸까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시면서 4만 명 도전해주신 4108님도 계시고요. 오타인 것 같습니다. 4천명이요도 계셨고, 큰딸이 찍었는데 2번인가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 그 땅에서 강제로 맡기는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서 속히 복임통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직업의 자유를 가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복음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파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4,000명 도전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400명, 4,000명, 4만 명. 저는 이 숫자를 듣고, 와, 그래도 생각보다 정말 많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북한의 청년들 중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일지 하고 보니까 약 0.1% 정도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0.1%. 북한의 2,600만 명의 그 인구 가운데 청년 중에서 0.1%. 이게 여러분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계산을 해보시면, 오늘도 계산을 하면 맛있는 걸 먹어야죠. 치킨을 선물로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까지 기억을 하면서 이 400명 혹은 4,000명 혹은 4만 명의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 기도의 1분 올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시면서도 남겨주시네요. 0810님, 불쌍한 북녘의 영혼들,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와.

제가 먼저 이렇게 도전의 멘트를 드리기도 전에 하셨던 0810님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는데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 0.1%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1732님 새싹 회원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기도로 첫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732님께도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면서 북한에서 거짓된 이름, 거짓된 국적, 거짓된 정보로 IT 종사로 외화벌이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총 몇 명일지 400명, 4000명, 4만 명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정답 보내주시는 한통한 통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청 찬송 우리가 꿈꾸는 나라 어누인팅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 우리가 꿈꾸는 이 나라가 남과 북의 모습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은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우리의 그날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OAP 데이. 오늘의 통일 배우기 그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외화벌이 투입된 IT 노동자가 몇 명으로 추정될지였어요. 몇 명일지. 엄마랑 같이 듣고 있는데 학원 가는 길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정답 보냅니다. 저는 사랑초등학교 3학년 김서준입니다. 학원 도착하기 전에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8782 우리 김서준 형제. 김서준 형제가 보내준 2번 4,000명이 정답입니다. 4,000명. 2년 전에 UN의 전문가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4,000명 정도가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금액도 상당하지만 와중에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상당한 그 금액 가운데서도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건 이 분야는 특히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4,000명인데 기도의 한 줄과 같이 보내주신 분들 있으세요.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러 이동 중에 보냅니다. 9654님. 그리고 자신이 그릇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용당하는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130님 함께 보내주셨고요. 북한 청년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승리하기를,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2892님도 감사합니다. 외화벌이가 4만 명 정도인 것 같아요. 정답 3번 보내주시면서 4만 명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문제는 IT 이 정보 업계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이었어요. 러시아에 지금 최근에 보낸 그 숫자들이 만 명이 넘어서고 글쎄요, 총 도합하면 수만 명은 맞겠죠. 그래서 오늘 정답 맞춰주신 이 2번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조금 전 얼른 답변 알려달라고 했던 우리 8782님을 비롯해서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셨던 4,000명쯤 될 것 같아요 하셨던 4141님, 그리고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4,000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4,000명의 북한의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그 친구들이 이 극동방송을 그리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이 소망과 함께 또 기도의 도전과 함께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이어갈게요.

이렇게 보내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외화, 돈이죠.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추정되는 그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한 해 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지. 1번 약 120억 원, 2번 약 1200억 원, 3번 약 1조 2천억 원. 아, 이게 참 어마어마한 수치죠. 오늘은 너무 숫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아까 계산하면서 보니까 2번인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영의 양식도 만나게 또 그리고 육의 양식도 채우고 일하러 갈 거예요 하셨던 1933님처럼 여러분의 숫자 문제에 이은 오늘의 육의 양식인 치킨도 선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첫 번째 문제에서 나눴던 4,000명 정도의 이 외화벌이 노동자들 청년 한 명 한 명은 연봉이 대략 억이 넘습니다. 수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충 계산이 나오죠. 120억 원 정도일지 1200억 원 정도일지 1조 2천억 원 정도일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 통일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4130님의 이 문자처럼 이렇게 외화를 버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화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이 소망과 함께 해주세요. 한 해 동안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선물 소개로 함께 해볼 텐데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돈,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이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1번 120억 원, 2번 1200억 원, 3번 1조 2천억 원. 가상화폐를 많이 가져갔다고 하던데 조 단위가 넘어갈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굶주리고 있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문자 보내주신 분 있으세요. 1421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북한 분들 예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멘. 이렇게 기도에 소망의 연출과 함께 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요. 오늘의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린심에서 기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헬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3번 1조가 넘는 돈을 매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런 돈을 벌어들여도 우리 북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던 5189님의 이 한 줄처럼 실제로 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4,000명의 외화벌이 IT 종사하는 이들이 한 사람당 약 3억 원, 4억 원 정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오늘의 찬양처럼 북한이 꼭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6089님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북한 청년들을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3번 정답 보내주셨던 0153님도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라고 하시면서 3번 보내주신 4290님도 계셨어요. 이 나라 이민족 영성회복과 회개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원산에서 평양에서 일었던 회개의 그 바람이, 부흥의 바람이 다시금 일어날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이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함께 그리면서 여러분 오해피데이 오늘도 함께 해주셨나요? 오늘 통일 배우기 시간에 만나본 숫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 뒤에는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겠죠. 자신의 기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을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의 모습일 텐데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한 줄, 두 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마치 도구처럼 취급하는 북한이 깨어지기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후에 한 분 한 분 더 선정해서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선한 일에 마음껏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펼칠 수 있는 그날을 또한 기다리면서 생방송 OA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개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 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입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캐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드리머, 꿈꾸는 자 살펴봤고 오늘은 캐처,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 살펴보고 다음 주는 8월 16일 광복절 다음 날이라서 조금 다른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되면 이제 위트니스,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드리머, 캐처, 위트니스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캐처라는 말을 저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사실 파수꾼을 영어로 하면 왓치맨입니다. 왓치맨은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의 파수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 곳을 바라보면서 저 먼 곳에 어떤 변화와 상황이 전개될 때에 혹 적들이 나타났을 때에 가장 먼저 파악하고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왓치맨, 파수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그 변화의 겉모습만 봐서는 그 변화의 의미나 흐름을 알 수 없고 그 이면을 살펴보아야 그 흐름과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잡아내면서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름을

캐처라고 지은 것입니다. 보통 캐처는 야구에서 많이 쓰죠. 빠르게 공이 날아올 때 그것을 낚아채는 것이 캐처가 하는 일입니다. 빠르게 변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시험을 치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을 그래서 계속해야 하는지 좀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운세 사이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번화가에 가면 어김없이 항상 점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예언은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들 중에 너의 앞길을 열어줄 사람이 있다. 결혼을 해라, 말아라. 올해는 연애운이 있다, 없다. 내년 봄에는 그 운이 트인다. 이런 말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0대 중반에 정말로 사랑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의 어머니는 상당히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 자기와 앞으로 삶을 함께할 반려자를 데리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당장 처음 그 자리에서 태어난 날과 시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주를 봤습니다. 최악의 사주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잡아먹을 수고 아들 서른 되기 전에 죽이고 싶으면 결혼시켜라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헤어졌습니다. 이 남자분을 제가 40살 한 중반 정도 그분 나이가 그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랑 딱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때 만났는데 그때도 그 상처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호세아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점쟁이들이 말하는 예언과는 많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읽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읽어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예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분명 인도하실 수 있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으시겠지만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지중해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때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율법주의에 경도된 수많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가 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힘을 얻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된 데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는 것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전통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의 그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고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다음에 좀 안정이 되고 좀 편안해졌을 때 들어가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것은 그들의 기우가 아니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돌진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는 3차 전도여행 가운데 2년이나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들리지도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진하듯이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전혀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밀레도 항구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급히 밀레도 항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온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제발 들어가지 마라. 가면 진짜 죽는다.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니 그 예루살렘은 상당히 위험하다 하더라. 제발 들어가지 말아라. 만류를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안다. 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의 생명이 위태롭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위험하다는 건 나도 안다. 나도 내가 무사하지 않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보다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전에 읽었던 20장 24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들어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는 읽어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읽어내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본문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는 민족의 영웅이었고 최고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루아침에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 역적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자기의 목숨을 과연 앞으로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아주 위기의 순간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은 누가 한 말입니까? 1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나를 죽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말을 봤을 때 이 말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게 생긴 것은 다윗이니까요. 근데 15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4절이 누가 한 말인가 하면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요나단이 한 말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잡아 죽여야 되는 역적이고 배신자였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롭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있고 모든 여론을 자기 손에 쥐고 다윗에게 지명수배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14절에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다윗이고 가장 안전한 것은 요나단인데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이 맺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사울의 집은 몰락하게 된다는 것,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0장 이 시점에서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굉장한 이 반전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이 삶을 이야기로 썼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너무 뻔하게 썼다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이 삶은 반전이 많은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다윗이 사도 사무엘상 20장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그는 지금 생명이 위태롭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지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요청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부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약으로 맺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왜 그랬을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과 또 사울의 집이
몰락당하게 될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시대의 흐름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망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의 망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망상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자기의 왕위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로 보자면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은 망상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의 바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요나단은 다윗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있었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멀리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을 다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이 곧 그리고 요나단 자신이 내리막길 파멸의 길로 치달을 것을 그는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지금 당장 도망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그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부탁하고 있고 그것을 약속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미리 내다보는 것 이것을 예언이다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아서 오늘, 바로 오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해야지 내일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본문의 요지를 보면 그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의 날씨가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날씨를 예측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네 이렇게 하면서 날씨를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미리 날씨는 예상을 잘 하면서 왜 미래는 예상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씨였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날씨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었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예측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대를 예측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언제 성취될지 또 당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그들은 도대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았냐 하면 수백 년 전부터 혹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이 언제 올지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예상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우리가 동방박사들 이렇게 부르는데 동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먼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이었다면 얼마든지 그 지역 이름, 그 나라 이름을 거기다가 넣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언제 오는지를 미리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앞에서 그 수백 년 전부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공격했고 욕했고 비방했고 잡아 때리고 모욕하고 급기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보면 과학 만능주의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됩니다.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과학으로 인간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회의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인이 적은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신론자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야 합니까? 이사야에서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바로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 캐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세상이 빠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그 흐름과 방향을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하셨던 이 책망은 오늘날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시대는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국민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흐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을 간절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과 시대 정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야 하고,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포로 귀환 세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다 서서 그 약 3시간의 시간 동안에 서서 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배우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웁니다. 그냥 눈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펑펑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동안에 범했던 죄악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죄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는지,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는지 그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명되고 간파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시대를 읽을 수 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시대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많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잘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이상합니다. 그건 괴기하다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표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고 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고 부패와 타락과 고집과 아집의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내리는 이 판단이 다 틀렸습니까? 다 잘못되었습니까? 맞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 변화를 주도했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괜찮지 않다고

0: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감각을 갖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개인의 삶만을 쳐다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열심히 매일마다 운동을 합니다. 그는 열심히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체육관은 너무나 오래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인데 청소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미세먼지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체육관을 청소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에 나가서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과연 정말로 그 운동이 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개인의 삶이 이 사회와 이 공동체와 철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자각을 하여야 합니다. 꼭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수 없습니다. 결코 개인주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오직 나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열매 맺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안락한 삶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어 목숨 걸고 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런 부르심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부르심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많은 부분들을 지워야 합니다. 찢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콜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합니다. 이런 콜링에 교회가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오늘과 같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현실의 상황을 깨달아 아는 분별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빠른 게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흐름을 잡아내어서 그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이면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캐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고 시대를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이 시대를 공부하고 또 신문을 읽고 뉴스를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파수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파수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당대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바로 오늘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8국에 8411번, 지역번호 05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와! 여름이다!
1: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 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우리는 숫자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라고 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바로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임다. 자, 우리 주일학교는 몇 명입니다. 뭐 이번에 몇 명 수련회 갔고 몇 명 여름 성경학교 참여했다. 이런 숫자에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숫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셨잖아요. 물론 무엇인가 많은 숫자라는 거 좋은 거죠. 어떨 때는 성취감, 자신감, 동기부여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구를 만났느냐, 무엇을 깨닫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 한 영혼에게도 중요하고요. 그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도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바로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조금씩 조금씩 예,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죠? 느끼고 계시나요? 자,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요? 수원 일터에서 함께 듣고 계신다고 6089번님. 또 동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시원한 도서관에서 새끼라를 듣고 있다고 5376번님.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문자 주실 분샵 1069, 오물정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이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핸드폰에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주에서 양평에서 서천에서 인천에서 듣고 계시네요. 그 중에서 우리 아까 동탄에서 듣고 계시는 5376번님의 신청곡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올릴 건데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신청곡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부산 사상구에서 우리 4316번님 잘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멋진 방송 응원하신다고 1732번님도 오셨고요. 와, 우리 전방에서 우리 군부대에서 열심히 지금 와플을 굽고 계시네요. 우리 퀴즈 하시는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십니다. 경북 경산시에서 우리 4245번님도 듣고 계시고요. 충남 예산에서 5164, 천안에서 3471번님도 듣고 계십니다. 늘 운전 중에 들으신다는 3759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이 신청곡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계시는 2523번님 어플로 또 목포에서도 8445번으로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대전의 김밥집 사장님 전도왕 되시는 분 듣고 계시네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이 시간 3시에 더 많은 방학생분들 부름에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대전에서 또 4338번님 포항도 형상강 다리 밑에 가을바람 시원하게 불어온다고요. 3923번님 우리 딸을 잘 케어해주고 계시는이고요. 익산에 계시는 3990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자, 시흥에 계신 7892번님의 신청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극동방송 통해서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하늘이 벌써 다르네요라고 하시면서 937번님 아주 멋진 하늘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3759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 우리 아들 대학을 인천으로 가면서 집을 떠나서는 안 다녀요. 인천 집 근처로 가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목포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인지 우리 부모님 성함 남겨주시고요. 또 아들 이름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드려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자 새끼라 하나님의 도구 들으면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7899 사공조 택배기사 출석합니다. 여긴 가을 향기 물씬 느껴지는 날씨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배송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보면서 새끼라 들으면서 잠깐의 쉼을 주심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나라사랑축제 교회 안 다니는 동료 3명 같이 가려고 챙기고 있습니다 라고 아예 좋습니다. 자, 벌써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전남 여수에서 나라사랑축제, 또 모레 금요일은 전북 익산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내일 여수는 진남체육관이고 모레 익산은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 방학생들 이렇게 모시고 가면 참 좋아요. 이 나라사랑축제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9764번님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는 어딜

하늘을 바라봐도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졸리는 눈을 새겨라 찬양이 깨워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물에다가 키우는 고추라고요. 이런 것도 있나요? 사진 찍어가지고 9507번님 또 보내주셨어요.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경남에도 고성이 있잖아요. 6765번님. 수세미 뜨기를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극동방송 어플로 화물차를 운전하시다가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예 우리 9125번님 감사하고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고 1732번님 오셨고요. 0460번님 정말 행복한 시간이시네요. 남편 또 아들과 늘 혼자만 듣던 극동방송 새끼라를 지금 같이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지으신 멋있는 하늘과 구름, 자연을 바라보며 강원도로 가는 길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자, 지금 흐르는 곡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8942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수 있을까? 와, 참 너무 좋은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3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성 현장에서 출첵하신다고요? 아, 하늘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3848번님 오셨고 0529번님 지난번에 우리 94세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통화했던 분이시죠? 엄마랑 저랑 누워서 새끼라 방송 듣고 있는데 은혜로운 찬양 흘러서 너무 좋다고요. 우리 엄마 찬양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님, 잘 건강히 지내고 계시죠? 그때 저랑 그래도 어떻게 우리 그 영접 기도도 했는데 어머니 예수님 꼭 잘 믿고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요, 어머님. 0135번님, 방금 여수 진남체육관 아이를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에요. 전국 각지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들을 실은 버스들이 속속 도착하네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의 환영의 노래 속에, 단원들이 내리는데 마음이 찡하며 감동 밀려왔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나라사랑 축제 너무 기대된다고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어요. 동생이 바로 언니를 전도하고 싶다는데요. 언니가, 불교라는데, 지금도 불교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

0: 언니에게 전화를 해볼게요. 언니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동생분이.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정진영님 되시죠?
1: 네.
0: 아,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동생 정희주 씨한테
1: 네.
0: 오늘 전화 갈 거라고 얘기 들었죠?
1: 아, 예.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서두르고 통화를 빨리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아이고, 얼마나 바쁘실까. 이거, 너, 이게 이제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생방송 중에
1: 네.
0: 방송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1: 네네.
0: 방송 중에 전화 드렸는데,
1: 네.
0: 이게 이제 그 극동방송 아세요? 극동방송?
1: 아, 예,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봤어요? 예.
1: 네.
0: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쯤에 좀 한가해서 전화를 좀 하면 된다고 얘기를
0: 네네.
1: 전달하긴 했는데,
0: 네, 갑자기 막
1: 제가
0: 일이
1: 지금,
0: 터졌어요?
1: 예, 지금 전화를 좀 끊어야 될
0: 아,
1: 상황이라.
0: 간호사님이시죠? 갑자기
1: 예.
0: 지금 이제 호출이 왔나 보네. 아유,
1: 네네.
0: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한번 해야겠네요. 네네,
1: 네. 아우,
0: 알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네. 자, 우리 언니가 급하게 끊게 됐네요. 우리 동생분
1: 네.
0: 듣고 계셨죠?
1: 네네.
0: 안타깝네요. 다음번에 해야겠어요. 지금 뭐 보니까 20년 넘게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서요.
1: 네. 네.
0: 뭐 20년도 기다렸는데 뭐, 또한번 기회를 보죠. 언니가 지금도 불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나요?
1: 지금은 절에는 안 나가고요.
0: 예.
1: 그냥 무교, 뭐 신을 믿지 않는
0: 아,
1: 정도?
0: 그러나요?
1: 아니면
0: 예전에는 뭐 불교에서 뭐 어떤 뭐 간부 임원도 했다면서요?
1: 네. 회장 그 고등학교 때 불교
0: 그렇구나.
1: 서클에서
0: 예.
1: 회장까지 했습니다.
0: 근데 그 언니의 딸이 지금 교회 성경학교 다닌다고. 그쵸?
1: 성경학교를 제가 데리고 갔고,
0: 네.
1: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저랑 교회 가고, 이제 언니가 안 믿으니까 매주는 못 가고 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더 기회를 한번 보자고요.
1: 네.
0: 자, 우리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우리 정희주님 좋아하는 찬양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0: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1: 네.
0: 찬양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하시는 이유가?
1: 그냥 평생에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서, 찬송가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항상 이
0: 네네.
1: 곡을 얘기하고 있어요.
0: 그렇구나. 제목부터가 정말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쵸?
1: 네.
0: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나중에 우리 언니도 같이 이 고백 꼭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도전해봅시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주리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옆에 지나가는 극동방송의 차량을 봤다고요. 럭키비키 연예인 만나는 기분이라고요. 예, 나라사랑 축제 준비로 오는 차 같아요 라고 7612번님 오늘 새싹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내일 이제 전남 여수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다 같이 지금 이제 막 여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레는 또 전북 익산으로 또 막 모이고요. 많은 전도 대상자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물기사님 8267 박선호 지사님이시네요. 인천에서 대구로 향하고 계신다고. 안전운전 하시고. 3253번님 맑은 하늘에 하얀 구름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광경 이 시간 기적 같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출첵해 주셨고요. 찬양 들으면서 행복하게 우리 광성교회 권사님이시죠. 듣고 계시고. 자, 0135번님 신청곡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새끼라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이제 전국에서 전남 여수로 우리 나라사랑 축제 내일 있을, 내일 저녁 있을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막 지금 모아서 예, 가고 있는, 이미 도착했죠. 이번 정말 뜨거운 여름 정말 뜨거웠잖아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율동과 찬양 연습했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곡 중에서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Go light your world. 이들의 목소리 찬양 율동으로 정말 그 많은 영혼, 그리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를 모으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도 눈물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듯 나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0: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벨론에서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하나의 상징적인 나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실체는 사라졌는데 끊임없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까지 악을 발휘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또 없애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총칭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바벨론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부터 출발됐겠지만 유대에는 이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 로마 제국의 유대가 예루살렘에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론 유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노략질을 당하는. 그때 일어난 인물 중에 아마 유명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은유화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17장부터 19장까지 바벨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의 대조. 그래서 이 바벨론은 딱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교만, 탐욕, 그리고 불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의 전형입니다. 큰성, 이 바벨론의 이 역할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또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미혹을 해서 바벨론화시키는 것이 이 바벨론의 제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붙잡아 온 유대의 소년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죠. 먹도록 하죠.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왕실로부터의 혜택, 향응, 그 베풀어주는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바벨론화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고 바벨론의 백성으로서 바벨론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데 나중에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모음이 됐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자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유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속해버렸어요.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백성이 된 거죠.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살다 보니 편리하고 편안하고 풍족한 그 바벨론 시계 그 모든 것 안에 푹 젖어 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회유, 또 그들이 끊임없이,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아이덴티,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를 지키고 그 바벨론 제국에 그 무릎을 꿇지 않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왕권이 여러 번 바뀌는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걸고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가지만 자기의 고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바벨론, 소위 말하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 구조 안에 흡수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화 될 것인가, 이제 이 싸움을 이제 우리가 첨예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겠죠.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오염되잖아요. 이 바벨론 속에 살아갈 때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세속 문화,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다 익숙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또 가치관, 이런 세계관들이 어떤 것인가, 그 바벨론의 문화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잠시 좀 살펴보아야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첫 번째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뭐냐, 큰 바벨론, 이래서 큰 바벨론, 이 접두사가 붙어있죠. 큰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있어요. 영어로 하면 great입니다. great. 다니엘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이 바벨론 왕이 자기의 나라를, 제국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죠. 허세를 떠는 겁니다. 큰 바벨론. 실제로 이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집트, 이 애굽까지 다 집어 삼켜버린, 뭐 아수르도 대단하고 애굽도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와 애굽을 다 집어 삼켜버린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이다, 그죠? 이 황제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Great라고 하는 큰, 위대한. 그래서 왕들은 신상을, 자기를 섬기는 신상을 만드는 것, 내가 신이다, 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건축물들, 그죠? 여러분이 뭐 요즘 로마나 그리스나 이제 이런 곳에,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상상 불가사의한 것들이. 왕의 자신의 업적,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고 큰 건축물들을 지어요. 그러니까 건축술이 발달하는 데는 이 왕의 이 교만,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허영의 그 건축술이 발달하는 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로마 시대도 어마어마한 신상들을 지었습니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화려하게. 또 원형 경기장이나 이제 이런 것들, 거대한 그런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얘기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더 높이, 또 더 높이, 더 높이.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적인 휴머니즘, 인본주의 안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제국을 만들고 또 황제들 안에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더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폭력을 행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만함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교만하였어요. 권력은 오만함을 가지게 되고 그 오만함에 취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에도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겼는데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이 열강의 틈에 끼어서 피해를 입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 바벨론 조국의 후계들이 계속 출현을 해요. 거대한 제국들, 여기는 피 흘리는 정복 전쟁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할 때 이제 이 권력은 뭐예요? 나보다 더 큰 권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소수로 예수를 믿고 있을 때는 뭐 박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긴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1세기에 빠르게 기독교가 교회가 이제 번성하고 확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신경이 건들려진 거죠. 핍박을 이제 가하게 되고 이제 혹독한 핍박기가 이제 1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포악성을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 어떤 세력이 일어나면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의 실체고 또 이 바벨론 우리는 큰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용, 드래곤. 이제 이 바벨론의 특성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교만. 그래서 큰 바벨론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너무 좋아하면 위협합니다. 큰 것을 너무 좋아하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크다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은 바벨론화된 의식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뭐 복음도 전하고 하다 보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하다 보니 교회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그게 목표가 된 교회는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교회가 이제 이 세상, 이 바벨론식의 이 문화, 그렇죠? 오만해지고 커질수록 더 권력화하고 또 통제하고 또 침략하고 이제 이런 것들. 가장 오늘 교회의 무서운 도전은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친바벨론적인 면이 있었어요. 성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는 언제나 비교와 경쟁 문화잖아요. 한국이 특별히 한국 사회가 비교와 경쟁, 거기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친구도 없어지죠. 나중에는 동종 업종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커지고 더 커지면 또 그 커진 그 힘이 또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또 착취하고 쟁취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냐 작냐의 개념으로 우리의 뭐를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개념보다는 진짜냐 가짜냐의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이 바벨론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늘 교만입니다. 교만. 이 바벨론 하면 교만, 그리고 탐욕, 이게 이제 딱 우리에게 와닿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더라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이 어떤 외형적인 숫자적인 어떤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엎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1990년 2월 14일 그 보이즈호가 1호가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찍은 사진이 세상에 이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구가 어떠냐, 캄캄한 하늘에 아주 작은 점이에요. 작은 점. 그걸 페일 블루 닷이라고 그랬죠. 푸른 작은 점이라고 그러죠. 푸른 작은, 창백한 푸른 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 세이건이라는 그 천문학, 물리학자가 그 나사를 설득해가지고 항진하던 그 보이즈호의 차량 장비의 그 카메라를 지구를 향해 돌리는, 이제 뭐 반대했는데도 그걸 결국은 돌리게 해서 이제 지구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아주 창백한 푸른 점이 하나 보이는데 그거를 여러분 보신, 사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점이 어디가 지구인지 잘 몰라요. 무수한 그 행성 가운데 창백한 푸른 점이 딱 하나 찍혔는데 그게 지구였어요. 60억 킬로미터 멀리서 이제 찍은 사진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수준이 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 천억 개 정도가, 별이 천억 개 정도 모이면 그게 은하를 이루는 겁니다. 은하.
은하가 천억 개의 비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은하 개를 만들

가지고 가면 천억 개가, 그 은하가 천억 개가 또 모여요. 은하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현대과학이 다 얼마나 더 넓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다 알 수가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할 때 Great Babylon이라는 단어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함부로 쓰는데, Great라는 단어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Great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Great는 Great God 나가는 거예요. Awesome God이라고 하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어마어마한 은하계 속에서 지구는 작은 점 딱 하나 찍어 놓은 거. 구별도 잘 안 돼. 그 점 딱 안에 아시아가 있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겠죠. 부산이 있어요. 해운대 해변녀가 있겠죠. 그게 수영노교회가 있겠죠. 수영노교회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 그거는 점을 찍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해. 티끌 훅 불변 사라져.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교만에 가득 차서 큰 바벨론, 자기가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가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교만을 해결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망상을 가질 수도 없어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용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양의 길을 따라요. 어린 양을 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어린 양, 아주 어린 양.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도살당하신 어린 양,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 시대에 힘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힘있고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이 물량주의적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이 바벨론의 문화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한순간이면 훅 하면 사라질 것들을 내세우고 교만에 빠져 살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부풀려 가려고 하는 그 목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분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배교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가짜 신입니다. 진짜 신이 아니에요. 이 가짜란 말은 뭘까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내 결핍을 채워줄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속이는 거예요. 우선은 만족을 줄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전쟁이에요. 예배전쟁. 오직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실상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분에게만 집중하게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된 모든,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온통 우상의 거짓신들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시간,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 셋째는 바벨론 조국의 특징은 큰 음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 이거는 뭘까요? 많은 물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많은 물, 그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리고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 안에 넘치는 음란한 문화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 권력자들과 나라들이 음행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바빌론을 음녀로 상징합니다. 음녀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방식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을 무뎌버리게 만들고 그냥 한순간에 속이는 거죠. 자, 이 음녀는 언제나 세상과 결탁되어 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세상의 분위기 전체를 잘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음행과 우상 숭배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우상 숭배가 곧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음행은 곧 타락한 문화를 가르쳐줍니다. 이게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당연히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적 관행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죄가 세상의 그 성적인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짓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의 타락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예배의 타락은 영적 음행이고 그 영적인 음행은 결국은 세속적인 성적 타락으로도 다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답게 드리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 이미 영적 음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등을 진 세상 안에 벌어지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미 그 두 교회 빼고는 다섯 교회 안에 이미 이 바빌론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바빌론 제국의 유혹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세상 가운데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영혼이 파괴되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는 것, 바벨론화되는 것, 유대인이 바벨론화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70년의 포로기를 지내는 동안에 그냥 바벨론화되어버린 것. 그러나 여러분 그 바벨론의 제국에 살았던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 왕실의 혜택을 거부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큰성 바벨론을 우리가 따르고지 말아야 될 것, 바벨론화에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바벨론의 운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게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망해요. 바벨론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뭐죠 여러분? 반드시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것.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희망적이지 않아요. 결국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 쇠하고 사라집니다. 지금 세계의 제국들도 마찬가지. 역사의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을 가져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고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혼란스럽고

0: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삶의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바벨론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것. 그 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 온 땅을 다스리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결론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양을 따를 것인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용을 따를 것인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나라는 망하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래서 로마의 권력의 형장에 힘없이 매달려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ING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벨론인가, 바벨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무리 강성해지고 견고해도 무너집니다. 사단의 나라는 패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쌓아올린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이 세상의 그 이면의 허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 전선은 치열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시선을 오직 어린 양 예수에게 두고 헛된 망상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그리고 이 불결하고 오염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수도시설이 곳곳에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오래전에는 집집마다 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다 설치돼 있었죠. 물탱크도 주기적으로 꼭 청소해줘야만 했습니다. 분명 깨끗한 수돗물을 받아두는 물탱크인데도 시간이 지나면 물때가 끼기 마련이거든요. 요즘엔 뭐 정수기나 물 받아 쓰는 가습기도 또 마찬가지겠죠. 수시로 들여다보고 깨끗하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때로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맑은 물 담아두는 곳도 이렇게 신경 써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하루에 수많은 이야기들, 신경 쓰이는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이렇게 우리 마음의 그릇에도 온갖 문제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담겨지곤 합니다. 그 안에 사단이 물때처럼 곰팡이처럼 틈타지 않도록 늘 잘 들여다봐야겠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계속 내 생각에만 빠져있으면 결국 그 생각은 골마가고 맙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틈을 파고드는 사단의 간계와 세상 시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매일 든든하게 무장해야겠죠. 그렇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남요십 음반 중에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으로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참 희한하게도 깨끗한 물만 담겨있는 곳도 그대로 놔둔 채 시간이 지나면 물때가 끼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계속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오염이 되지 않는 법인데요. 하물며 온갖 생각과 감정이 오가는 우리들의 흔들리는 자아, 내 마음밭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차하면 섭섭병이 도지기도 하고요. 또 인간적인 생각이 나의 모든 마음을 뒤덮어버리곤 합니다. 저 역시도요, 또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아차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또 그렇게 이끌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잘 조명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돼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걸어가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요즘이지만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아이빅밴드의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2027번님의 신청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강찬의 음성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오랜만에 돈모엔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I offer my life.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지요. 이렇게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0084번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받아 죄사함 받고 기쁘고 감사하며 부르며 울었던 찬양이 떠오릅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찾아보니 이 말씀이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함께 들려드린 찬양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8월이 되면 어김없이 또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8월 15일이 찾아오는데요. 이맘때면 극동방송에서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위해 아주 멋진 무대 준비하고 있죠.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여수와 익산에서 올해 열리는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이 특별한 현장을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웅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런 시간인데요. 나라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무대입니다. 이미 수많은 성도님들, 시민들이 또 감격하고 눈물 흘리기도 했던 그런 무대인데요.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또 수준 높은 퍼포먼스와 안무, 노래, 또 다양한 컨셉의 무대가 마치 뮤지컬처럼 펼쳐지는 그런 공연입니다. 미국 뉴욕 카네기 홀도 다녀왔고요. 또 워싱턴 케네디 센터 등 세계적인 무대에 오르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또 찬양 선교를 하는 우리 어린이들인데요. 올해도 참 특별하게 준비됐습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 여수에서 열리는 공연을 또 방송으로 생중계해드리고요. 또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익산에서 열리는 공연도 극동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과 전국 라디오를 통해서 시청 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현장에 못 가시는 분은 방송 중계를 통해서 그 은혜와 감동을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린이 합창단의 또 찬양 함께 할까요?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0: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네, 문자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분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1032번님, 조은님이 부르신 물된 동산으로 라는 찬양 매일 아침 눈뜰 때 듣고 싶어서 알람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문제는 매일 놓친다는 겁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저도 뭐 매일 아침 알람 설정해도 끄고 다시 자고 그렇습니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조은의 물된 동산으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쩍 시원해진 날씨에 어울리는 시원한 찬양이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기간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고백하는, 주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전은주의 음성으로 보내드린 소원, 그리고 천관웅의 미랄 보내드렸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주의 아름다움을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보고 찬송하는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여러 가지 욕심이나 상황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품은 뜻이 주의 뜻처럼 되어가는 그 성화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원 정말 주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그런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 썸머 스페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교회 소개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자랑도 함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어요.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리고 김인식이 부른 실로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온누리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얕디얕아도 정말 놀라운 것은 여전히 주님이 나를 내 안에서 붙들고 계신 그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툴툴거리는 날이 많았음에도 함께 하시는 주의 심장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뛰고 계십니다. 모세, 애굽에서 홀로 광야 끝으로, 광야 끝에서 다시 애굽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또다시 광야 그 끝으로 나온 모세, 결국 느보산 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 했던 모세. 정작 자신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분신 같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부어지도록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진심으로 끝까지 한 마음만을 올려드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젖과 꿀은 광야 끝자락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세의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모하는 주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는 심장 소리를 느낍니다. 저의 영혼의 젖과 꿀도 저 모세처럼 진정 주님 당신이십니다. 아멘.

두 곡의 워십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제이어스의 빛의 사자들이요. 그리고 팀룩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보내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엄선된 찬양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합창 두곡 골라봤어요. 박신화 콰이어의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블랙우드 브라더스의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두곡 함께 하시죠.

블랙우드 브라더스의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찬양 예수도 알기 원하네 More About Jesus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했어요. 먼저 지선의 충만 그리고 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두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선선해졌다 하더라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름 몸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0: 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1: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0: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겠다는 다윗의 도전, 이것은 결코 충동이나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결투는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이었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골리앗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것이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우리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란 물맷돌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많은 찬양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세 곡의 찬양 이어 들으시면서 출발했습니다. 강용기의 주의 음성을, 이정미의 보이지 않아도 들으시고요. 임성규의 오신실하신 주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이곳으로 생각날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8281번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어요. 오른손 새끼 손가락 골절로 수술 후한 달이 지났는데 더 크게 안 다치게 해주신 것, 왼손은 자유롭게 쓸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뼈도 잘 붙고 관절도 부드럽게 잘쓸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 먼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8281번님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찬양 들으며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8281번님 뼈도 잘 붙게 해주시고, 또 지금도 병생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마커스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 찬양이 넘치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제가 부른 찬양인데요.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 또 극동방송 PD님이 직접 만드신 찬양이세요. 아, 귀한 찬양, 또 전국에 흘러퍼져서 다음 세대가 진정 일어나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홀림팩트의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자, 새 찬양과 다양한 찬양들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듣고 싶은 찬양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3075번님께서 샬롬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9826번님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 본향이란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고유정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송승현이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청사진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시고요.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세상을 향해 이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격의 주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유, 제대로 써야 멋지게 남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전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600명의 용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 전쟁에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 며칠 동안 가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마을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처참해진 거예요. 마을이 다 부서지고 불타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다 어딘가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허탈한 용사들이 너무 슬피 울고 너무 큰

멘붕이 오니까 흥분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다윗 역시도 자기 가족을 다 잃은 상태에서 그 부하들의 거친 항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막막한 그 상황에 다윗인 이유를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 뭐, 기도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막하면 환경에서, 사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그 막막한 상황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 기도를 드려요. 아니나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빨리 쫓아가라. 반드시 가족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600명의 용사와 함께 곧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생겨요. 하나는 600명이 같이 출발을 하다가 한 200명 정도가 체력이 고갈되고 더 이상 함께 갈수 없을 만큼 지치기 때문에 결국 본진에서 200명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할수 없이 200명을 중간에 떼어놓고 400명만 가지고 다시 추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우리 가족들을 납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추격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이 될 때쯤 그들이 추격하는 길가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이집트 노예가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시가 급하지만 모르는 이 사람을 돕느라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지만 다윗은 죽어가는 그 불쌍한 노예를 그냥 두고 갈수 없어서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죽어가는 노예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지체되고 또 성급한 부하들의 원망의 소리는 들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실마리를 찾게 돼요. 죽다가 살아난 이 노예가 알고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에게 부려지다가 병이 드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노예예요.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모든 일을 아말렉이 버렸다라는 얘기를 이 노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그곳까지 당신들을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시간을 손해하고 그래도 그를 살려줬을 뿐인데 그 덕분에 다윗과 400명은 막막했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과 400명의 군인이 드디어 아말렉 진영에 도착해서 숨어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이 아말렉 군인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약탈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과 승리의 도취에서 술에 취해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진영이 흥청망청 한 사람 두 사람 비틀거리고 쓰러지기 시작한 때 다윗은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기습 공격을 해서 가족들 하나도 다치거나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아말렉에 쌓였던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뜻밖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낙오되었던 200명을 400명의 본진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400명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들 가운데 몇몇 강성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이번 전쟁에
함께 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으니 이 전리품은

저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웠던 400명의 것이지 중간에 멈췄던 저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400명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 말대로 목숨을 바쳐 마지막에 가족들을 구해내고 이 전리품을 빼앗은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하게 수비를 한 사람도 승리에 다 공헌을 한 것처럼 200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과연 이 상황에 지도자인 다윗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다윗은 단호한 결정을 내려요. 23절, 24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우선 400명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가 잘해서 우리가 이 전리품을 빼앗은 게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것을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 마치 우리가 싸워서 내가 잘해서 이 전리품을 얻고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들을 꾸짖으며 요즘 말로 말하면 다윗이 약간은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그 400명을 누르고 600명 전원에게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은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전통이 되어서 항상 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시초가 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다윗의 지혜로운 결정을 그대로 현대인들에게 가져와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문제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400명의 주장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능력만큼 내가 받는 것, 땀 흘린 만큼 소유하는 것, 그것이 공정함이고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받아들이죠. 그런 점에서 볼때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 다윗의 결정이 뒤처지고 능력 없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몫을 떼어주는 것은 그저 무능한 자를 감싸주는 바보 같은 논리처럼 들릴 수 있겠다. 왜 성경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주의,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당연한 논리에 오늘 약간 다른 생각,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지혜로 던져주는 걸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등산 같은 데를 가보면요. 체력이 안 되는 동료를 배려해주고 보폭을 맞춰주고 그러면 언젠가 내가 힘들 때또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더니 내가 받아야 될때 그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결국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소유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소유한 것을 멋있게 쓰는 것이냐? 바로 이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내 주변에 능력이 좀 처지고, 나보다 훨씬 느리고, 그리고 약간은 모자란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내게 있는 소유를 도울 때, 결국 그것은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직자다 보니까 늘 나눔, 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심지어 자기의 그 콩팥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기증하겠다. 이런 것을 늘 약속하고 사는 분이었어요. 헌혈도 많이 하시고. 근데 하루는 콩팥 질환으로 인해서 매일 투석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남자의 딱한 사연을 접하고 목사님이 아, 이 사람한테 내 콩팥을 떼어주면 되겠다 해서

기증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마치고 그 기증하는 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당연히 의사들이 이 목사님의 신장을 떼어내려고 마취를 하고 의료행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의사들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의사들 눈에는 콩팥을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 그 콩팥과 연결된 동맥이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너무나 크게 부풀러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술팀은 목사님의 신장을 떼어내면서 그 눈에 보이는 너무나 위급한 동맥까지 함께 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어난 목사님에게 의료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분께서 오늘 이 수술대에 눕지 않으셨다면 곧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남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 당신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의 뉴스로 알려지면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어요. 그저 이 목사님은 자기보다 연약하고 뒤처진 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그를 도왔더니 그가 혜택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돕는 이 도움의 과정을 통해 내 목숨의 위기까지 건진받는 기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수천 년 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죠. 그게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버리지 않고 복을 내려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크게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을 움켜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대신 그것들을 너보다 느리고 연약한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말은 어찌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의 인생에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취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가 땀 흘려 남들보다 더 몇 배를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니까 내가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번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내 주변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진급도 하고 남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을 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 당연한 거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혹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능력이 없으니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게 소유에는 여러 가지 뭐 물질도 있지만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건
내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 옆에 지쳐서 낙오돼 있는 이웃,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허락해 주신 여유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부시고 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철조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거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탈진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미디어로 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과 철학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소유는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간증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을 겪었던 분이에요. 어릴 적에 가난을 겪거나 배고픈 사람들이 자기가 꼭 성공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할 때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겪었던 이 가난과 배고픔을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것이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된 동력이 되는 거죠. 이분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내가 겪었던 가난과 배고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밤낮 열심히 일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30대 후반에 그는 자기 회사를 세우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어릴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엄청난 돈을 그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분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신앙이 좋았는데 너무 많은 물질이 생기고 회사가 커지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급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니 자기도 그 정도의 위치에서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 좋은 차 타고 뭐 늘 호텔에 사람 만나고 그런 모임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죽지 않게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내 것 가지고 쓰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깊은 밤, 아주 늦은 밤에 이분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번호는 떴는데 전화는 끊긴 건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시 뒤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기를 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불길한 마음에 혹시 회사가 어려워졌나? 그래서 질문을 여러 개 던졌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돈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 밤에 나에게 전화해서 울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두렵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오래전부터 자기가 거둔 성공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불면증, 공황장애로 이미 정신과 닥터에게 상담도 하고 약을 처방받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두려움이 막 점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고통스러우니까 견디다 못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울었던 거예요. 제가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당신을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전화했듯이 새벽에도 금요 철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행히 이 집사님은 제 충고를 받아들여서 새벽 예배도 철야 기도 나와서 열심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20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던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 때 그때도 배고프고 가난하고 막 공부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였는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0: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자기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장면이 그대로 생생하게 영화 필름처럼 자기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때 청년 때 내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나에게 이 많은 부와 명예를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는 깨달은 대로 자기 회사에 정직하게 교회에다 11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남는 걸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쓰던 그 돈들을 다 세상으로 환원하기 시작했어요. 미혼모 그룹들을 위해서, 보육원에서 퇴소해서 스스로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자립해야 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에, 여러 일에, 좋은 일에 자기에게 주신 소유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었더니 동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너 미쳤냐?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그 돈을 내가 움켜쥐려고 했을 때는 점점점 움켜지면 움켜질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움켜지지 않고 이 소유를 좋은 곳에 흘려보냈더니 나는 난생 처음 제가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얻는 것만큼 잘 쓰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주변에 느려진 이웃들, 뒤처진 이웃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이걸 주신 거구나. 두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을 펴야만 새로운 걸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이거나 썩지 않게 만드십시오. 밖으로 쉴 새 없이 흘려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소유하는 것에 집착함을 넘어 어떻게 나누고 흘려보내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지역번호 031-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아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 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와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희망이 보이다가도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뭘까?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을 내보는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처절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의 얘기 같고, 행복은 나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일을 하고 왔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아빠가 있어서 내 삶은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참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 삶이 맞춰지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늪에 빠진 것 같다고. 늪에 빠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인정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늪이 있더군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그게 자식일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의 꿈일까?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끝날 때 비난도 하고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찮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밝아요.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고.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하고 다르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 한번 나가고 이곳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래서 몇 개월 쉬어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더군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 나가보자.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인생에 꿈이 있다. 당신도 행복해줄 수 있다. 당신

0: 도 참으로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자꾸만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나의 생명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녀보시고, 울산에 좋은 교회 많고, 전국에 좋은 교회 많고, 또 제가 사는 서창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찬송과 가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인생의 복을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쉬었지만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이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아인슈타인 회고록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결혼식에 갔던 한 친구가 대기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 결혼식 날에도 아인슈타인이 짬을 내서 냅킨에다가 방정식을 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간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을 우리 시간에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만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우리가 될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Just know that praise is

수요일 밤 인사드려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가득 안고 찾아온 Evening Praise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찬양 들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스펠 싱어 복음성가 경연대회 25회 팀 부문 대상과 PD상을 받은 제이스의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고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 찬양의 이유 이어드립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의 이유, 그리고 제이스의 찬양하리 두곡 올려드렸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왕 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브랜든 레이크의 영어 찬양입니다. Praise you anywhere.

아멘. Brandon Lake의 Praise You Anywhere 함께 들었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Matt Redman의 10,000 Reasons 찬양의 이유 들려드립니다.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

0: 사형 연장시켜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아,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아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주인님, 군주들이시여. 제가 알기로 지금 맨소울의 믿음과 사랑은 완전히 사그라졌고 그들의 왕자인 임마누엘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맨소울은 왕자에게 돌아와 달라고 수시로 청하지만 그들의 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맨소울의 삶의 방식을 쇄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0: 그 말을 들은 디아볼루스가 말했다.
2: 그들이 다시 타락했고 쇄신할 생각이 없다니 참으로 다행이군. 다만 그들이 계속해서 왕자에게 청혼을 한다는 점이 염려되네. 하지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진심을 담아 청혼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청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0: 그러자 바알세불이 거들었다.
1: 맨소울의 상황이 세속씨가 설명한 대로라면 언제 공격을 해도 무방할 거요.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능력도 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요.
0: 바알세불이 말을 마치자 아폴론이 입을 열었다.
3: 내 생각에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일단 맨소울에 있는

0: 중신들은 사람들이 더욱 죄를 짓도록 부추겨 맨소를 오염시키고 더럽혀야 합니다. 죄만큼 맨소를 확실히 집어삼킬 방법은 없소. 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맨소울은 더 이상 경계하지도 청원하지도 안전과 안정에 도움이 될 무언가를 하지도 않을 거요. 임마누엘 왕자를 잊고 더 이상 그가 함께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을 거요. 맨소울이 이렇게만 된다면 왕자도 맨소울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을 거요. 우리 친구 육적 안일씨도 계략 하나로 임마누엘을 맨소울에서 몰아냈잖소. 탐심경이나 호색경이라고 왜 임마누엘을 맨소울에서 쫓아낼 수 없겠소? 맨소울 사람들이 받아들인 디아볼로스의 부하 두세 명이 1만 군대보다 맨소울 정복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소. 그러니 모든 계략과 음모를 동원해 맨소울에 있는 충신들이 시작한 이 계획을 밀어붙입시다. 디아볼로스의 부하 몇 사람을 더 변장시켜 맨소울 사람들의 집으로 보내 그들을 속입시다. 그렇게 된다면 아예 싸울 필요도 없어질지도 모르.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죄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저항할 힘이 줄어들 거요. 그러면 정복이 훨씬 수월해질 테지. 물론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임마누엘이 맨소울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면 전과 같은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면 되지 않겠소? 만일 맨소울이 다시 죄에 빠지면 그가 한동안 맨소울에서 멀어졌듯 이번에는 영원히 맨소울에서 쫓겨나지 않겠소?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공성기와 투석기, 장군들과 병사들을 모두 데려갈 거요. 그럼 맨소울은 벌거벗은 상태나 진배 없겠지요. 왕자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맨소울은 디아볼로스께 성문을 열고 예전처럼 맞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거사를 모두 이루기에 며칠은 너무 짧소. 아폴론이 말을 마치자마자 디아볼로스가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다.
1: 구덩이의 군주와 권세자들이여, 나의 참되고 진실한 친구들이여. 내가 인내를 가지고 너희의 길고 지루한 연설을 모두 들었다. 하지만 맨소울을 다시 차지하고자 하는 나의 끓어오르는 탐심은 조금도 찾아들지 않았고 이 지지부진한 계획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노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맨소울의 영혼과 몸을 파괴해 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만족시켜야겠다. 그러니 그대들의 머리와 마음과 몸을 동원해서 나를 도우라. 내가 나의 성, 맨소를 되찾겠노라.
0: 처참한 맨소를 집어삼키려는 디아볼로스의 불타는 욕망을 본 구덩이의 군주들은 더 이상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돕겠노라고 약속했다. 만일 아폴론의 조언을 따랐다면 맨소울은 더더욱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디아볼로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를 대비해 지옥의 군주들은 기꺼이 디아볼로스를 돕기로 했다. 다음으로 디아볼로스가 맨소를 탈환하기 위해 병사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결정했다.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맨소울에 있는 부하들이 제안한 대로 무시무시한 의심 군대를 이번 출정에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의심의 땅에서 2만 명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으기로 했다. 지옥의 군주들도 사령관으로 참전해 디아볼로스를 돕기로 했다. 그들은 결정된 내용을 정리해 맨소울에 있는 디아볼로스의 부하들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1: 어둡고 무시무시한 지옥 구덩이에서 디아볼로스와 어둠의 군주들이 맨소울 성 안팎의 충신들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그대들이 맨소울을 향한 원한에 찬 계획에 대한 우리의 극악무도한 답변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줄 우리도 알고 있소. 우리에게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 참으로 훌륭한 방법을 고안해내셨소. 사실 지옥의 모든 술수를 동원해도 그대들이 세운 계획처럼 효과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을 거요. 장시간의 토론과 논쟁 끝에 그대들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소.

강렬하고 무자비한 디아블루스가 2만 명 이상의 의심 군대를 이끌고 맨소울을 치러 갈 거요. 그들은 모두 억세고 강하며 전쟁에 능한 자들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지금까지처럼 계획을 진행해 주시오. 그대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오. 그렇소. 우리는 그대들을 맨소울의 통치자로 삼을 생각이오. 하지만 모든 계략과 속임수와 힘을 동원해 맨소울을 더 큰 죄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오. 그러면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죽음이 닥칠 것이오. 맨소울 사람들이 비열하고 죄악되고 타락할수록 임마누엘이 맨소울을 구하기 위해 올 가능성이 줄어들 거요. 그리고 그들의 죄성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공격에 저항하는 힘은 더욱 약화될 거요. 그렇게 되면 능력의 샤다이 왕이 맨소울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장군과 군사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일 거요. 그럼 무방비 상태의 맨소울을 우리가 무화과 열매 먹듯 한입에 삼킬 수 있어. 맨소울의 공격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소. 하지만 장날이 공격 개시일로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소. 성 밖에서 하늘을 울리는 북소리가 들리면 맨소울의 대혼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시오. 그러면 맨소울은 안팎으로 공격을 당해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될 것이오. 루시퍼경과 바알세불경, 아폴론경과 레이온경과 디아볼루스가 안부를 전하오. 아무쪼록 그대들이 극악하게 번창하기를 바라오. 세속 시편에 이 편지를 전하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기쁨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그 무거움을 대신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게이더 보컬 밴드의 Hear My Song, Lord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애쓴 만큼 되지도 않고 믿었던 것이 흔들려서 혹은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푹 가라앉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재를 대신할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것. 여기서 재는 그 시절에 큰 슬픔이나 절망을 겪은 사람이 그 마음의 표시로 머리에 뒤집어 쓰던 것이 바로 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자체를 못본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직접 손을 대어 아름다운 것, 그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밤그 약속의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김도연의 주 없이 살 수 없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Common Gathering의 Surely Worthy, Elevation Worship과 Brandon Lake가 함께한 Graves into Gardens, 그리고 Better Music이 부른 No Longer Slave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289번님께서 김도연 찬양사역자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라고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시면서 신청곡 나의 가는 길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제 수련회 기간이네요. 수련회 가본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아 이맘때 정말 그 저 때는요. 나 때라고 하죠. 저 있을 때는 요즘 어떻게 수련회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이제 있던 교회의 근교에 있는 작은 지방교회에 가서 거기서 뭐 수련회를 열었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뚝방길에서 예, 이런 거 저런 거 뭐 옥수수도 먹고 특별히 이제 수련회 기간이 되면 카레가 빠지지 않죠. 예, 카레를 먹으려면 또 요절도 외워야 됐던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아 수련회 갑자기 수련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껴지지도 않겠지만 예, 갑자기 드는 그런 밤입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웅재의 의의 나무, 이길승의 부르신다, 강명식의 기뻐하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룡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온유와 절제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절제. 이거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앞서서 들으신 찬양 강찬의 승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절제가 저는 정말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정말 가장 갖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절제가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면은 그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승리라는 목표가 있다면 내 마음의 감정도 행동도 욕망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절제란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성령님을 떠나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절제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서 어느 틈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이 현장에서 있다 보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번 주간 마지막 8번째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의 삶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도 마음도 행동도 주 안에서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좋은 생각이 행복을 리메이크한다고 조성원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가끔 씻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지만 단수가 되어

잊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해집니다. 신발이 다 닳았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게 활동했다는 증거이고 무거운 짐을 들게 되는 것도 튼튼한 두 손을 가지고 있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순간의 생각, 감사와 기쁨이 삶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을 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브라운 월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루달비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테리언의 테스티머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메리 메리의 What a Friend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스 밴드의 주님 오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트 밴드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CC 와이넌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나단 버틀러의 Mercy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더위가 한층 꺾인 것 같으면서도 여름은 여름이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행복한 날과 또 불행하다 느끼는 날을 봤을 때 어떤 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사실은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내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더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계획했던 대로 어떤 일도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나만 왠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원망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요. 내 인생 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하셨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가진 것 같고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하기를 그리고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동안에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지금이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어떤 장애물을 만난 것 같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베푸실 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대하고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코너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우리 한반도의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과 또 코너들 함께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 문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0: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통일을 염원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순이님이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7: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이 휴전 상태인 국가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도 끝나야 되고 이 한반도 내에 긴장이 없어야 하는 상태일 텐데요. 하지만 북한과 대립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일상이 평온하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되겠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평화라는 되게 따뜻한 단어인데 무거운 중요한 단어예요. 네. 과연 남북한의 평화는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어렵죠.
0: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은 아닌 것 같으세요?
8: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 긴장 상태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남한의 2030 세대들은 평화롭다고 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언제 도발당할지 모를 그런 위험 속에서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0: 사실은 우리는 분단 지금 80년을 지내오고 이게 일상이 돼버려서 별로 불안하고

0: 없이 살아가지만 해외에서는 한반도를 볼 때마다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네.
1: 맞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냥 자유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불안할 텐데 저는 이스라엘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렇죠. 너무 웃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화롭다 지냈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쟁 휴전이라는 게 갑자기 몸에서 이제 갑자기 딱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긴장 상태로 돌아왔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0: 진정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얘기시고요.
2: 저는 사실 불안에 떨던 한 청년인데요. 아무래도 분단 선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2: 그런데 그런 농담이 그냥 웃어 넘기는 일이지만 그 속에 정말 큰 불안함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저도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거나 갑자기 막 군인 장병분들이 막 대대적으로 훈련을 위해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아 맞다 우리 분단국까지 좀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3: 네, 정말 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소리가 울린다거나 사이렌 소리가 울렸을 때 저도 한 번씩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우리는 무의식 같은 하지만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화로운 상태인 듯 살아가는 거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4: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맨날 뭐 훈련하고 맨날 뭐 그런 전쟁 긴장 속에 살아갔었는데 그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로울 거다.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저로서는 그때 당시 우리는 그랬거든요. 아, 이 시기만 버티면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근데 지금 그 세상은 안 오고 점점 더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이게 남한 청년들은 여태까지 그냥 전쟁이 없는 그 시간을 겪어오다 보니까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뼛속 깊이 그런 긴장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특별히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 세대들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그 참혹함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 하나 나는 진정하게 평화를 누리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를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4: 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서로가. 맨날 여기서 총을 든다고 우리도 총을 들고 같이 겨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에 협력을 해서 평화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저도 평화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또 평화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너무 각자가 또 의미를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말 평화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언제나 위협 속에 있고 또 진정한 평화는 사실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그래도 평화를 계속 모색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통일을 주장하지만 복음 통일밖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0: 진정한 평화가 뭔지는 알죠.
1: 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정말 생뚱맞은 일인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평화에 다가가는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아 그렇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복음 영원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평화는 한 번에 뚝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게 자꾸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3: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직은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총성이 없는 상태일 뿐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자주 만나

0: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작은 협력에서부터 이 대화가 이끌어진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경기라든지 다양한 문화 행사, 뭐 이산가족 만남, 이런 경제적인 협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고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자꾸 만들어진다면 이 반복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어떤 문화를 접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으로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평화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네. 북한이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북한은 핵이나 그런 관련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들의 평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남에서 말하는 평화는 피 흘림이 없이 정말 서로의 일체의 갈등이 없이 해결이 돼야 하는 게 평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 말하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핵을 가져야 하고 이런 건 결국에는 누군가는 아픔이 있고 누군가는 피해가 보는 그런 맞아요. 부정적 상황들이 결국 생기기 때문에 남은 그런 북의 평화를 좀 막기 위해서 계속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 북은 그런 남의 설득에 조금만 더 마음과 귀를 열어서 조금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언젠가 평화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분들의 생각은 사실 어떤지 북한의 주민들도 진짜 싸워서 평화를 쟁취하기 원하는지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3: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상 그때는 솔직히 그랬어요. 싸워서 이겨야만 이 평화가 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싸운다고 다 평화가 오진 않잖아요.
2: 그렇죠.
3: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침략국이라 해서 희생자가 안 났어요. 그 다 뭐 어디나 다 희생자가 나고 어디나 파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피를 안 흘리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핵무기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맞아요. 네.
3: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최대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 네. 전 지금 순이님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가장 평화가 없는 사람이 김정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 맞아요.
4: 가장 평화가 없고 가장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더 핵을 가지고
2: 불안함과
3: 불안함을 표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핵을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 지구를 깨버린다고 해서 뭐 혼자서 잘 살 것도 아니고
2: 결국에는 다 공멸하는 거예요.
3: 네, 맞아요.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2: 네, 사실 이 평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노력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무기를 갖고서 누구는 대화만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여러 가지 긴장을 관리하는 법,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도 필요하고 대화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3: 제일 중요하죠.
2: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이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평화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만이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맞아요.
2: 그러기 위해서는 곳곳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 네, 맞아요. 기도로 노력을 해야죠.
0: 우리가 평화를 말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상처를 더 만드는 길이 아니고 상처를 고치고 듣고 이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우리 평화를 이뤄가는 길은 참 험난할 거예요.
3: 맞아요.
2: 근데 그 험난한 가운데 누구 하나 피 흘리거나 희생을 당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웃으면서 함께 맞이할 수 있는 평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지만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귀한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남북한 2030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원칙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내 생산이 끊겼던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10년 만에 부활해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식품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는 기후변화로 높은 파도가 잦아지면서 우리나라 연안의 절반 가까이가 침식 우려 또는 심각 단계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 쉼터 이용이 여의치 않은 일부 어르신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새로운 피서지로 찾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송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경지역 송금 브로커들의 수수료가 송금액의 50%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개인 환전상 단속을 강화했지만 장마당에서는 상인과 손님이 외화를 직접 주고받는 거래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건강을 간편하게 챙기려는 젊은 층과 고령층의 수요가 함께 늘면서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이 올해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투하 81년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언급하면서 역대 총리들과 미묘하게 다른 표현을 사용해 원칙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7년부터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역대 총리들은 히로시마에서 이 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새 원칙 가운데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들여오지 않는다는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추도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 수정 여부를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면서 현재 이를 정책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내 생산에 중단됐던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10년 만에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스컬레이터 산업은 2000년대 들어 저가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밀렸고 2014년 현대 엘리베이터마저 국내 생산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명맥이 끊겼습니다. 이후 중소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설치했지만 고장이 나면 적합한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안전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서비스와 중소기업들이 지난 2024년 경남 거창에 설립한 K에스컬레이터가 지난해 첫 제품 납품을 시작해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승강기 안전공단의 모델 인증을 받아 높이 21m 이하의 에스컬레이터를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자격도 갖췄는데요. 국내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설치된 쇼핑센터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공공 분야 교체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저렴한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에 걸친 산업 공백으로 숙련 기술자가 부족한 가운데 회사는 미국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북미 수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 한국 제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식품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의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식품 매출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50.5%로 오프라인은 49.5%를 앞섰습니다. 온라인 식품 매출 비중은 2021년 31.7%에서 5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업체의 비중은 68.3%에서 49.5%로 18.8%포인트 줄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데다 신선식품까지 온라인 구매가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영업 위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 등 기존 규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유통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장보기까지 온라인 매출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잦아지면서 우리나라 연안의 절반 가까이가 침식 우려 또는 심각 단계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조사 대상 연안 225곳 가운데 100곳, 44.4%가 실제 모래 유실이 많은 C등급 우려 또는 D등급 심각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70.6%, 전북 66.7%, 전남 58.6%, 경북 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안 침식이 심해진 배경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에 꼽힙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높은 파도가 발생하기 쉬워지고 파도가 백사장을 반복해서 때리면서 모래를 바다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겨울철 깎였던 백사장에 봄과 가을 다시 모래가 쌓이며 회복됐지만 최근에는 침식 속도가 회복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사장은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래가 사라지면 태풍이나 폭풍우 때 해안도로나 주택가의 피해 위험도 커지는데요. 연안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관광객 감소로 해안가 마을의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모래를 다시 붓거나 테트라포드를 설치하고 있지만 큰 파도에 구조물이 유실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연안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SBS 보도입니다.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넓고 시원한 인천국제공항이 일부 어르신들의 새로운 피서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항 내부 평상과 벤치에서는 장기를 두거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오랜 시간 더위를 피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냉방이 잘 되고 공간이 넓어 오랫동안 머물러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공항을 찾는 이유로 꼽힙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곳곳에

마련돼 있지만 정작 위치를 모르거나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무더위 쉼터 4,034곳 가운데 약 70%인 2,817곳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곳은 202곳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용자인 어르신들이 가까운 지역사회 안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쉼터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송금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국경지역 송금 브로커들이 받는 수수료가 송금액의 50%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송금 브로커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통상 30% 정도 수수료를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40%로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일부 브로커가 5천 위안 미만의 송금 의뢰는 아예 받지 않고 여러 차례 거래해 신뢰가 쌓인 사람들과만 제한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거래자를 받기보다 기존 거래자와의 관계만 유지하면서 활동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도 송금 수수료가 50%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과거와 달리 권력기관과의 연줄이나 뇌물로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금 방식도 브로커가 먼저 돈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탈북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개인 환전상인 이른바 돈 대꼬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장마당에서는 오히려 상인과 손님이 달러나 위안화를 직접 주고받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장마당에서는 고가 전자제품뿐 아니라 최근에는 식료품과 조미료, 생활용품 같은 소액 물품을 살 때도 외화로 직접 결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민들이 환전상을 통해 달러나 위안화를 북한 돈으로 바꾼 뒤 물건을 구입했지만 이제는 구매자가 외화를 내면 상인이 당일 시장 환율에 맞춰 가격을 계산하고 북한 돈으로 거스름돈을 주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개인 환전상을 환율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왔지만 시장 환율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달러당 4만 원대였던 시장 환율은 현재 7만 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돈의 가치 하락과 물가 불안으로 주민들의 외화 선호가 강해진 가운데 환전상 단속이 외화 거래를 없애기보다 장마당의 직접 거래로 방식을 바꿔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건강을 즐겁고 간편하게 관리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813억 원에서 올해 약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8년 사이 약 10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소비층은 운동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20, 30대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근육 유지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고령층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백질 분말을 물에 타 먹는 제품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바로 마실 수 있는 액상형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맛의 종류도 크게 늘었는데요. 오리온의 단백질 음료는 2024년 출시 이후 24년 만에 판매량 1천만 병을 넘어섰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음료 역시 2020년 3종에서 현재 50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매출은 15배 증가했습니다. 식품업계도 제품군을 다양화하면서 운동을 위한 보충제를 넘어 일상에서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남한의

0: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강원도 영서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반대로 영동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과 강릉 22도, 낮 최고 기온은 춘천 32도, 강릉 29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 지역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5도, 전주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모두 33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와 제주도의 하늘도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구와 제주 26도, 부산 25도로 시작되고요. 낮에는 대구와 제주가 33도, 부산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신의주 22도, 평양과 개성 2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와 개성 3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이 낄 예정이고요. 아침 최저 기온 함흥과 청진 23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6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남해 바다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하늘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오전에 최대 3미터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1에서 2미터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구름 많이 끼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5미터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3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또 낙심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하고요. 5157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새벽에 이런 방송이 있는지 몰랐는데 북녘당에 방송이 되고 있군요. 북한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분들과 러시아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응원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셔서 무료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도에 참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여섯 가지의 원칙을 평생 동안 지키며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나요?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나오나요?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무릎이

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로 끈기 있게 간구하며 이 새벽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주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한 번씩 한 번씩 읊조리며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더 집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 지존자의 은신처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더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섬겨라. 신명기 28장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이웃을 내모고 같이 섬기세요. 섬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겸손하게 섬기라고 그랬어. Walk humbly. 참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한 것은 겸손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두 번째로 완전히 순종하면서 섬기라고 그랬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세 번째로는 우상을 배제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못 섬겨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죠. 왜? 그 여호와를 섬기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 병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고 그랬어. The greatest blessing is salvation. 출애굽기 22장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에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 그랬어. 구원이라는 값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들의 적을 다 끊어준다. Cut off.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내게서 끊어준다. 끊어준다 그랬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끊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김옥심 자매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찬송가 265 지혜에서 자아를 얻게 함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우리를 위로와 경로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느님 주께 주의 권세의 주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할렐루야. 아멘.
0: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의 선곡. 남과 북 가운데 이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찬송가 함께합니다.

오늘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나눠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세계 곳곳에서도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양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 특별히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이 찬송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으로 이땅 가운데 그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남과 북이 될줄 믿으면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옥심 자매님과 함께 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까지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이 새벽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그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이른 아침에도 기온은 많이 올라있지만 아름답고 녹음 무성한 8월이 참 좋습니다. 식물들이 얼마나 바쁘게 열매와 과실을 향하여 경주를 하고 있을지. 오이 농사를 짓는 한 집사님은 아침마다 오이밭에 나가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오이야 고맙다.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주렴. 하나님 주신 식물 한 그루에도 사랑을 쏟는 그 농부 집사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하루를 건강하게 맞이하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13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역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의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9장 우리 11절에서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은 어제부터 이제 이어진 곡 그리고 그의 군대가 이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갖고 온 무기들 열방을 함께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거기에 사용된 이 무기들을 다 모으니까 7년 동안 불쑤시개로 장작으로 태울 만큼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고개 세력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을 대항할 것으로 여러 차례 예고했던

북방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묵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시대, 모든 세상의 권세에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심상이 되고, 이 에스겔의 이 39장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심상은 역사적으로 성취됐다고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셨던 말씀이고, 이 에스겔의 이 심판의 역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대로 또 반영이 되게 되죠.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그날에,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곡과 그 주변의 여러 왕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곡, 여기서 이제 곡은 하나님께 이미 패배한 왕이죠.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이렇게 돼 있는데, 로스 지역, 메섹 지역, 두발 지역을 다스리는 왕 곡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맹주를 말하고, 이 곡이 그 외에 여러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을 끌고 왔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에스겔 38장에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38장 5절에 보면 바사, 구스, 붓, 6절에 고멜, 그리고 도갈마 족속과 같은 여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나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활을 들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할 때, 정확한 그때에 이들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대패당하게 됐는데, 크게 패배를 당했는데, 이 패배당하고 전부 죽은 이 사람들의 시신이 무더기를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땅, 곧 바다 동쪽, 여기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동쪽에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해는 사해 주변으로 이 통행하는 길이 있는데, 남쪽으로 해서 이 에일랏, 지금으로 말하면 홍해로 가는 큰 길이 있었고, 이 사해를 통과해서 저 북쪽으로 요단 구름길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죠. 자, 그런 길 가운데 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통째로 매장지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장지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의 시신이 얼마나 많든지 그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곡과 그를 따랐던 모든 무리를 다 매장하고,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하문곡의 골짜기다. 하문, 그러면 무리란 뜻입니다. 무리. 곡 뒤에 하문곡이니까 곡의 무리 이런 뜻이죠. 곡 왕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묻혀있는 골짜기, 바로 하문곡의 곡의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문곡의 골짜기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일곱 달 동안 시신을 매장한다면 얼마나 시신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 일곱 달이라는 건 실제적인 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일곱 달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정결의 기간, 요거를 이제 일곱 달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완전한 기간을 상징하게 되지요. 자, 여기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매장해서 그 땅, 이 하문곡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들의 피를 흘리고

게 되는데 이피 흘린 이들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모두 다잘 매장을 한다는 겁니다. 시신이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다 매장을 해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13절에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을 텐데 이것이 바로 나의 영.

바라본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자, 이들을 매장하고 또 이 땅이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순행한다라는 건 두루 감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신을 매장하고 두루두루 이 땅을 돌아다니다가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곱 달 동안 매장을 할 때 이 시신이 한 곳에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도망가다 죽고 피 흘려서 다쳐가지고 가다가 죽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시신을 전부 수습해서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혹시 이 땅에 남아있는 시신이 어디 있나를 두루두루 순찰하는 순찰조가 있는 거죠. 자, 가다가, 그런데 1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이게 이제 다 묵시적인 용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웁니다. 푯말. 여기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시신이 있으니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매장하는 사람에게 알려서 하문곡의 골짜기에 전부 그 시신을 옮겨와서 거기에 매장하게 하고, 그 매장한 곳의 지역을 성읍을 쌓게 되는데 거기 이름을 하모나, 하모나 그러면 이 무리들의 성읍이란 뜻이죠. 그 골짜기에 이들을 매장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이 땅에 심판받은 모든 이들이 매장이 되고 사라지는 거죠. 우리 시선에 사라지고 흔적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흔적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온전히 정결하게, 정상적인, 거룩한 땅으로 다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은 이제 일곱 달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곡과 마곡의 거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여기 좀 섬뜩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들에 있는 각종 짐승들 그리고 새들, 그러니까 야생의 짐승들과 새들입니다. 성읍에서 사는 가축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산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와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자, 그럼 어떤 살을 먹고 어떤 피를 마시느냐?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그러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임을 당하게 한 대적의 세력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론 매장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요것과는 별도로 또 다른 이제 환상의 덩어리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이것들이 이제 이 매장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곡왕, 그리고 주변의 여러 주변국의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 장군들 다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제 17절에서는 나오는 이 환상이 뭐냐? 이들이 이제 죽어서 심판당했을 때 이 장면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새들, 야생의 새들, 부정한 새들 다 와라. 그리고 짐승들, 늑대, 자칼, 뭐 이런 곰 다 와라. 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큰 잔치로 와서 너희들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세상의 왕들, 용사의 살을 먹고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어다. 자, 바산이라는 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의 고원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 지역에 있는, 거기가 이제 아주 높은 고원에 아주 푸른 초장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거기 소들을 많이 키우는데 더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의 이제 경계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아주 기름진 소들, 이들을 잡아먹듯 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 이게 원래 피조세계 질서대로 하면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는 거죠.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 세상의 질서, 피조세계의

질서가 뒤집혀지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잡혀먹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피를 다 이들이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질서가 역전이 되고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희생제물과 같은 걸로 바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건 뭡니까?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지도자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제물로 바쳐지는 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이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질투가 그 백성들을 보호하며 이들을 심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하실 텐데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텐데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잔치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그대로 어디로 오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던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겠습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함에 나와 싸우게 되는데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죠. 자, 그렇게 되니까 17절에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게 뭐냐? 피조 질서의 역전을 통해서 기존에 떵떵거리며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을 가장 비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자,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미혹하던 자죠. 이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다 죽으니까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전쟁을 누가 수행하는 걸로 이제 요한계시록엔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실 전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자들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권세들을 향하여 친히 입의 기운으로 말씀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이들을 치고 그러면서 초대하는 거죠. 모든 새를 향하여 너희들 와서 왕들과 장군들, 장사들의 살을 먹고 그다음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이 묵시적인 심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제국의 정점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을 대항하던 모든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지며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0: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궁극적인 종말의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이들이 거룩하게 주 앞에 서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 힘과 권세 앞에 휘청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오셔서 다스리시고 결국 주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곡과 그 모든 무리들을 온전히 심판하시되 그 매장지까지 지정해 주시는 철저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 뵙습니다. 하나님은 곡 무리들의 살과 피를 각종 새와 들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함을 우리도 오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마무리하신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아침이에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승리 후에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잘못하여 맞는 매조차도 은혜라는 묵상으로 8월 13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일기를 말씀의 묵상으로 물리치시며 평안한 한 날 되십시오. 아침 예배 제작의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하고 싶고 낭망하여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믿음으로 참고 견딜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묘사되는데요. 아무리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 사역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지금 우리도 평안합니다. 늘 불안에 떨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갈수록 많아지죠. 또 그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찬송 썸머 스페셜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십니다. 동시에 세상의 재판장들과는 달리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공의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어서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뿐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역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에는 기쁨과 웃음이 꽃이 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를 일삼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도자나 정치가나 통치자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옳은 사회가 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또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삶의 현장에서 정의로운 길만 가기를 이 시간 굳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무덥지만 평안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크리스찬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부름을 받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순교자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목숨을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곧 순교입니다. 배려와 양보가 없는 요즘 세대를 살면서 배려와 양보도 이 시대의 순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워십 클래식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탈출할 수 없는 절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이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는 긴 유리 그릇에 실험용 쥐를 넣고 물을 천천히 넣었습니다. 쥐는 차오르는 물에서 숨을 쉬려고 15분 정도 헤엄을 치다가 이내 포기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끔 10시간을 넘게 버티는 쥐들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15분 정도 헤엄을 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쥐의 털과 수염을 밀고 같은 실험을 하자 이번에는 평균 10분도 못 버티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실험용 쥐뿐 아니라 야생 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헤엄을 치는 쥐들을 중간중간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평균 60시간을 버텼습니다. 평균값인 15분 만에 삶을 포기한 쥐들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 실험의 책임자인 커트 리히터 박사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절망한 쥐는 삶을 더 빨리 포기했다. 그러나 희망을 품은 쥐는 끝까지 노력했다. 희망의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뿐입니다. 탈출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 해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인천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이 세상 끝날까지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Summer Special, Summer Special.
1: 동방송 Summer Special
0: 함께해요. 시원하게 Summer Special.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미래의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며 그분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지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삐거덕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확실한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거 확실해? 확실하게 잘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며 대화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인간들이 하는 일이 확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분명한 길이니까요. 확신이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향후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우리의 삶도 때때로 흔들리지만 주님은 선하시며 영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향한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늘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부터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려면 첫째,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16절, 17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라고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었죠. 시험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내 욕심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게 주신 환경을 바꾸어 달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았음에도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의심하며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의심을 반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조건을 걸고 시험할 뿐이 아닙니다. 18절, 19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해요. 사람이 보기에 편리하고 유익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꾸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광야에 갇혀 지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대적과 중독, 음란과 탐욕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삶에 물이 없는 듯한 결핍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지는 않나요?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가고 있나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려면 둘째, 말씀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해요. 여기서 후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를 말하지요. 그때 자녀들이 묻게 될 것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물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큐티도 quiet time이면서 question time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자연스레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 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큐티는 왜 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지금까지 늘 그래온 것이니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강권하시진 않나요? 자녀들의 질문에는 말씀의 권위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죄의 종이던 우리를 주님이 그분의 능력과 주권으로 친히 건져내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나와 우리 가정이 죄의 종노릇하던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각자의 출애굽 간증 을 생생히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낙심할 때마다 성경을 펼

저 답을 찾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비록 자녀들이 내가 겪은 고난과 구원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나의 입술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들으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 자녀들이 그 안에서 답을 찾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녀 양육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들이 많아질 때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영유아 때부터 부모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큐티 책을 펼쳐 함께 읽고 밑줄을 치면서 부모가 자신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들려줄 나만의 출애굽 간증이 있나요? 내 권위가 아닌 말씀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과 딸아이의 자퇴 사건 앞에서 순종의 자리로 내려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결혼 후 사업이 잘 되어 딸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여유롭게 가족여행을 다녔어요. 또한 4년 만에 프로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골프도 즐겼지요. 그렇게 제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한 듯 행세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다운 증후군 99.9%라는 검사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무조건 낳으려고 했지만 이 아이로 인해 내가 누리던 삶에 제약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희 부부는 낙태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낙태가 죄임을 알기에 교회에서 얼굴을 들수 없었죠. 생명을 저버린 죄악의 결과는 곧바로 저희 가정에 나타났어요. 영원히 잘될줄 알았던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교우 관계에 적응하지 못한 딸아이의 자퇴였어요. 딸의 수고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사업 성공과 골프 우상을 섬긴 저의 죄 때문에 24절에 복을 누리는 삶에서 멀어졌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제가 이 죄와 고통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많은 지체의 기도를 받게 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믿어요. 또한 딸아이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올곧게 길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 하며 살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아내 몰래 골프를 치러 가지 않겠습니다. 주말에 팝업 스토어처럼 딸이 좋아하는 장소에 함께 가겠습니다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지키는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립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지요. 율법을 지키는 삶과 율법주의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율법주의자는 처벌만 두려워할 뿐그 법을 주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짐이 아닌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를 나에게 보이시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리에서 신뢰하는 자리로, 억지 순종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 되었던 저희를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시험하

0: 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길보다 나보기에 좋고 편한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가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법임을 깨달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올바로 전수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에 관하여 질문할 때 세상 기준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에게 합당한 네 가지의 태도를 알려주셨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이 네 가지와는 늘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위해 내 가족과 그다음에 내 뭐 이익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때로 남들에게 험한 말을 퍼붓더라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용서해. 용서는 왜 합니까? 내가 화났는데요. 그 사람이 싹싹 빌어도 풀어주고 말고 내 마음이지 굳이 뭐 용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살아왔어요. 믿음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의 길 걸어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언제나 인정받고 싶고 뭔가 잘하면 잘했다 공치사를 다 받아내야 하고 내 이름이 가려지기보다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내 이름이

0: 이 한 번 더 불려지기를 바라는 우리는 겸손과는 거리가 먼 인생 살아갔는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 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가 성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다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었냐면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좀 이제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쉬웠으니까 오늘은 마음먹고 어려운 설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룰 이 성화에 대한 아주 조밀한 견해는 한번 정리해 두시면 유익할 것이지만 하지만 잘 따라오지 않으시면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오늘 좀 대놓고 좀 어려운 설교를 작정하고 하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 믿게 우리 전에 상태를 베드로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정의하는지를 보고 그거에 연이은 이제 이 베드로의 명령을 살펴보면서 성화의 교리를 좀 더 조밀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늘로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여러 가지 단어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옛사람이다. 육에 속한 자다. 영의 일을 모른다. 너희는 영적으로 소경과 같이 어둠 속에 살았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등등의 개념들 말이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주제를 다 설교 때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새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듣게 될 주제들이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한 가지의 단어로 우리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전에 사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사욕이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그 다음에 뭐 육체의 정욕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똑같은 단어예요. 정욕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얻기 이전에 가장 잘하는 거였어요. 내버려둬도 우리는 우리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아닌 척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건 역시도 우리의 어느 욕심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이전에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던 삶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이후에 변화된 삶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3절에 걸쳐서 대조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1: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0: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는 4장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세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지 않고 세상 정욕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예수님 죽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아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 둘을 대조했어요. 이전에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너희의 삶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전에 너희가 정욕을 따라서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지만 이미 너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너희가 변화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자 주변 사람들이 너희에게 묻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야, 너 어제 나랑 같이 술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왜 그래? 지난번에 나랑 같이 술도 먹고 욕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목욕도 하고 뭐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러는데? 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삶, 너희는 이제 시작된 거야. 베드로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4장에서 우리의 이전 모습이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놓고 정직하게 볼 때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또 틀림없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도 이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사욕, 육체의 정욕,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개념들이에요.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아주 대표적인 삶의 양상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성경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살아간 거야. 정욕을 거스르지 못하고 추구하고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무지해서야.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이유, 무지해서야. 이렇게 말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미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에서 역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둠과 무지,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지했다는 것은 정보가 부족했거나 지식이 모자랐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없어요. 공부를 못해서다, 너희가 IQ가 낮구나, 너희가 학벌이 짧구나, 너희가 멍청하구나, 이 여러분 일에서 무지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무지는 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 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완전히 무지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출중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식견도 대단하고 인격이 고매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 여러분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마음껏 정욕을 따라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네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두 번째 주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무지 속에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들 속에서 발생합니다.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이런 부르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우리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이것을 여러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 외적 소명이다, 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누군가는 예수를 주로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거절하기도 하고 여러 번 거절하다가 20번째 믿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절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해요. 하지만 공통점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외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그 다음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적인 부르심, 그걸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으로 택한 자들의 영혼을 불러내시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이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의 영혼을 불러내시는 은혜를 마주한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돌이켜 새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딱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모든 행위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 의무가 생겼다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아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이렇게 뒤로 내빼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거룩해진단 말인가? 성화의 방식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명령이 정당하다는 것과 이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한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잘못된 오해들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본 후에 우리 교단이 신앙의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통해 성화의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거룩해짐, 성화에 대한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과 오해는 로마 카톨릭의 오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로마 캐톨릭도 나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틀렸다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교리에 정반대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1540-50년경에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열었고 그때 그들은 종교개혁과 정반대되는 교리들을 대응하는 교리들을 체계들을 세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은 이런 교리를 세웠어요.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져가는 개념을 우리는 교리로 채택할 때 이들은 의화라는 주제 안에 성화의 개념을 포함시켰어요.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하고 사제를 통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신도 안에 주입이 되어 들어가는데 신도는 주입된 은총을 잘 유지하고 이것을 확장시켜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는 이 교리를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가 은총이 우리 안에 주입되었고 이 은총을 우리가 유지하고 확대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어떤 걸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일을 근거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이것을 칭의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지만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데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있고 객관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주관과 우리 안에 그 근거를 절대 우린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우리는 너는 의로워, 무죄야 라고 선고를 받은 의미에서 우리는 칭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캐톨릭과 우리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성화에 대한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이제 오해, 잘못된 가르침은 이단이 범하고 있는 오해라고 볼 수 있어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들은 칭의 개념 안에 성화의 개념들을 그냥 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죄도 아니야. 이런 논리예요.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 뭐 할 수 있지.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죄를 지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죄가 별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 여러분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반복되는 죄.

0: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혁파 교리와 장로교 교리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해할 때 칭의가 제일 중요하고 성화는 두 번째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칭의는 진짜 중요하고 성화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는 성화가 필연적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식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해는 반율법주의적인 오해 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반은 half, 절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anti, 반대한다는 의미의 반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닌데 율법은 뭐하러 지켜? 율법은 지킬 필요 없고 별로 의미도 없어. 여러분, 이런 식의 가르침은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의 태도를 방임하게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신앙이 주는 자유라고 해석하고 지 맘대로 살기도 하고 내적인 음성과 경험을 따라 살거나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양태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신앙의 차원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쉬프트,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상한 삶의 양태들을 만들어내요. 칭의에는 감격하지만 성화의 명령과 노력에 역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런 오해들 모두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화를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불가분의 은혜의 결과로 규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칭의가 우리의 근거가 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동일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성화의 명령과 사역은 분리할 수 없고 부차적인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만 없어도 괜찮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두 가지의 동일한 결과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다 인정해요. 그죠?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걸 죄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아담 이후의 생육법,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뭐 동정녀 탄생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때 죄성을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이 원죄는 두 가지로 탁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이고 두 번째는 오염이에요. 죄책은 원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오염과 부패, 이 두 가지가 원죄에 다 붙어 있어요. 칭의의 교리와 개념은 여러분 이 죄책에 상응하는 교리이고 오염에 상응하는 교리는 바로 성화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지고 동시에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일어나는 은혜의 결과들이라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칭의야말로 대단한 은혜이고 성화는 이뤄도 그만이고 안 이뤄도 그만이라고 가르친 겁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이 거룩해지라는 성화의 명령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15절, 16절 두 절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1: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0: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특별히 16절에 보면 각주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각주 아래 레위기의 말씀 세 군데가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라는 명령의 근거를 구약 레위기에서 가지고 오기에 이것이 신기해요. 레위기의 세 군데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어떤 식으로 주어졌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세 절의 레위기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9장 2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마지막 20장 7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0: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세 번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이 예수를 믿고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고 베드로는 이해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할 때 세 가지의 용례로 언제나 성경은 이 단어를 등장시켜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쓰일 때 거룩함이라는 단어 사용돼요. 내가 거룩하다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잖아요. 이때 이 거룩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용례는 사람이 주어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뒤에 동사가 수동태나 피동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해서 거룩해질 때 이렇게 또 사용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용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주어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해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세 번의 거룩하라는 요구들은 다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라는 겁니까 하면 하나님은 뭔가 행위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라고 할게. 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개념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정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룩함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거룩함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된 세상에 이 개념은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거룩함이라는 개념은 죄된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고유한 속성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후에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 동참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성화, 이 개념은 들어봤어요. 성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 우리는 단어의 뜻을 그냥 풀이하는 것으로 이 단어를 설명하곤 해요. 성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거룩해져 가는 거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한자어를 풀어서 표면적인 단어의 뜻을 반복해 설명하는 것이지 그 의미와 개념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거룩해져 간다라는 이 성화,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질문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신앙의 고백으로 채택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세 가지를 표준 문서라고 하고 이것이 한 1600년대에 만들어졌을 것인데 그때 만들어진 그 문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고 합당한 고백 형태로 우리는 채택한 교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성화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그것을 또 어떻게 요약해서 적용하는지 두 개를 비교해보면, 대요리 문답은 여러분 왜 대요리겠습니까? 길어요. 그래서 대요리예요. 소요리는 왜 소요리입니까? 너무 길어서 애들한테 이거 가르치자니 애들은 못 따라올 것 같으니까 이것을 줄여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쇼터 카테키즘이라, 더 짧은 응답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교리 응답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요리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뭐가 핵심인지가 딱 드러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 대요리 문답을 먼저 읽고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이 성화를 정의하는지를 살펴본 이후에 성경 어디에 이것이 근거하고 있나도 추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요리 문답 75분인데 깁니다. 그다음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니
0: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하도록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며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그 은혜들이 자극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이

0: 하여 죽고 새 생명에 대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1: 여러분 진짜 길죠? 네, 이거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길고 내용이 많지만 이거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의 우리 교단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수백 명이 모여서 수년 동안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적절한 단어들을 막 선택하고 뺄 것 빼고 해서 만든 교리 문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짧게 축약해 놓은 서유리 문답을 보면 이 대요리 문답의 성화에 대한 개념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는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서유리 문답 우리 35문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란 무엇인가?
0: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더 살게 되는 것이다.
1: 소유리 문답의 핵심은 아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사역이다. 둘째, 우리의 전인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사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이 성화교리의 핵심으로 채택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리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우리 장로교회는 성화의 교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거룩해져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참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간다. 왜 이런 말을 우리는 하는 걸까? 여러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았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는데 대표적인 첫 번째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지식이 새로워졌다. 이렇게 골로새서는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의 요소가 더 등장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가는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우리가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에게 해당되는 세 가지의 요소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노래해요. 첫 번째 뭡니까? 참 지식이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가 회복되는 것이고, 세 번째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아주 독특하고 고귀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과도 다른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이것을 또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광의의 개념인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는 솔직히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고매한 인격,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독특한 이런 마음, 헌신도 할 줄 알고 도덕에 대한 독특한 개념도 갖고 있고 인격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도 맺을 줄 알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들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뭐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는 이런 독특한,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광의의 개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여러분 잃어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깨어져 있어 한계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뭔가 한계가 있어요. 동정도 동정인데 한계가 있어요. 도덕에 대한 생각도 나름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냥 깨어지고 상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라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그 세 가지는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나기 전에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은 불가능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참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따위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0: 이리저리 핑계대고 타협하면서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탁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딱 시작되고 났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니라는 이 성화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요. 이 일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역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화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칭의보다 못한 교리가 절대 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의 결과로 똑같이 맺히는 여러분 은혜의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의에 대한 회복의 일들을 주님 우리 안에 시작하셔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이거 짓밟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귀등으로도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이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그 속에서 교제에 파탄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무시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요구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거역할 수 있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전능한 죄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 따위는 상관없이 이전에 무지했던 때 살아갔던 정욕의 삶도 여전히 우리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위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의와 지식과 거룩함에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일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는 길로 달려가시고 정욕을 따르는 죄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시는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이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손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켜 주시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성경 시편 8편 2절을 보면 가슴 뭉클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 있는 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거창한 소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고백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잠잠하게 만드신다란 성경 구절이죠. 어린 아이들, 올렐림, 젖먹이들, 요네킴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무력하고 무기조차 들 수 없는 전적인 약자, 어린이들, 젖먹이들, 이 약자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계산법으론 전쟁터나 거대한 역사적인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무기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벌리는 입, 이 입술이란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주님은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어요. 권능을 세우신다. 이사드 타우즈. 여기서 이사드란 말은 건물이나 성벽에 튼튼한 기초를 쌓을 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땀 흘리며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700여 명의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단원들이 오늘 저녁 여수의 진남체육관에서 저녁에 나라사랑 축제를 진행하는데요. 바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합창단 단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예정이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 친구들의 순수한 찬양은 어른들의 계산된 신앙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거룩한 영적인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700여 명의 작은 거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연주가 한반도 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져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합창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문을 열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를 향해 열정을 다하고 있는 700여 명의 이 순수한 목소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기를, 우리 선생님들의 그 노력들도 또 우리 자모님들 또 함께하고 있는 스태프들 우리 어린이합창단 단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오늘 우리의 찬양의 연주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가득 차오르기를 기대하고요. 또 오늘 저녁엔 여수 진남체육관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 내일도 함께합니다. 전북 익산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컨디션도 너무나 중요하고 어제도 저희가 특별한 모닝 인터뷰 함께 했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연습 중인데 오늘 저녁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저녁, 오늘 그럼 목요일 저녁 되면 참 좋겠습니다. 2026 나라사랑 축제, 우리 극동방송 합창단원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정말 찬양하는 선교사입니다. 그 귀한 선교사들의 입술 속에서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귀한 무대를 통해서 오늘 어떠한 기적들을 또 우리가 맛보게 될지,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들이 전해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권능을 세우신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권능을 세우신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할 수 있고 가장 어린아이 젖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기심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 어른들의 계산된 신앙보다 이 순수한 찬양 훨씬 더 단단하고 거룩한 영적인 방파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광복절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찬양 계속해서 같이 하시죠.

0: Amazing Grace, 가이드 보컬 밴드의 은혜로운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또이 목요일에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이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 은혜로운 칼럼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에딧 에바 에거의 아우슈비츠의 무용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무대를 꿈꾸던 16살 발레소녀 에딧 에바 에거. 어느 날 그는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극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우슈비츠였습니다. 박수 대신 군화 소리가 들렸고 화려한 의상 대신 줄무늬 수용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1944년 그의 가족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고 부모님은 죽음을 당합니다. 어느 날 악면 높은 나치 의사 맹겔레가 에디트에게 춤을 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 앞에서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에디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가운 수용소 바닥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대 위에 서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몸은 아우슈비츠에 있었지만 마음은 철조망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에디트가 자신의 책에 붙인 원제는 The Choice, 곧 선택입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에 갈 것인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질 것인지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게 마음까지 내어줄 것인지, 작은 희망을 지킬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상처 이후의 삶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나의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겠다. 에디트는 아우슈비츠에서 춤을 추며 좌절과 낙심, 절망 대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된 후에도 복수와 분노보다도 주님이 주신 비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힘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흘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열매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날마다 붙들었던 선택의 열매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좌절할 이유가 넘쳐났고 화투판과 술잔과 허무 속으로 숨어들 명분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들은 그 손쉬운 도피 대신 차디찬 감옥과 이역만리 만주벌판을 선택했고 육신의 안락 대신 조국의 내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선택하지 못했지만

0: 빼앗긴 뒤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트가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감고 무대를 상상했듯이 그들은 식민지의 캄캄한 밤에 눈을 감고 광복의 아침을 상상하며 싸워갔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 이 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무용수,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 참 이 선택의 힘이 중요하잖아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안락 대신 조국의 내일을 선택한 그 독립유공자들, 어찌 보면 그들은 캄캄한 밤에 눈을 감고 그 광복의 아침을 상상하며 싸워갔을 것입니다. 오늘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오늘 그 독립유공자들의 선택, 그 헌신, 그 희생을 또 본받으면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아침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고백하면 그 누군가를,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질 거예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0: 청주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8월 13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매자들 시간 됐습니다. 자, 오늘 700여 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2026 나라사랑축제 그 첫 번째 시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발걸음, 그 연습,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불려지는 그 찬양이 우리 한반도 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져서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생방송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방송을 통해서도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 이 방송 아마 여수 지역도 방송 나가니까요. 꼭 여러분 좀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현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꼭 일찍 오셔서 늦지 않게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 중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예, 모세가 설교한 그런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신명기 30장은 그 모든 이 신명기의 내용을 요점 정리한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1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내가 번성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 되게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이 좀 두려운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 신명기 3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면 이렇게 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거죠. 때론 우리가 부담이 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리하면 네가 번성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결과는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어떤 씨를 심을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심은 것에 따라 따라오는 거죠. 이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다음 16절에도 보니까 네가 잘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그리하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친데 문제지도 있고 답안지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험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마치 그런 거예요. 답안지 다 주는 겁니다. 네 앞에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네가 선택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시험이냐? 이런 문제 누가 못 푸냐 생각하잖아요. 답안지 다 줬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답을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꾸역꾸역 복이 아니라, 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보다 뻔히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망하는 길이라 그래도 그 길을 자꾸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분명히 안 되는 길, 망하는 길인데 그게 좋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겉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0: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답안지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면 복을 받고 저거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복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답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에 씨를 심어야 되죠. 비결은 간단합니다. 먹는 거잘 먹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 안 그러거든요. 이 평범한 진리를 알면서도 몸에 안 좋은 거 자꾸 먹습니다. 맵고 짠거 먹고 과식하고 그리고 운동 안 해요. 우리는 자꾸만 완성된 결과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건 열매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열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원하면 그에 합당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오늘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간 이 기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밭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길로 행해라,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막연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 법도를 지키는 건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저는요, 이 감사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 감사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란 이 기회의 땅에다가 날마다 우리는 감사라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이 감사의 씨가 자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공부 못하는 아들에게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생각이 나는 게 다람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가을에 다람쥐들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굉장히 바쁘답니다. 온 산을 뛰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하나 찾으면 앞발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막 뛰어다니다가 도토리 하나 찾으면 땅을 파고 또그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다람쥐가 800개에서 1000개의 도토리를 준비해야 된답니다. 찬바람 불고 눈 내리는 그 추운 겨울을 위해 다람쥐는 오늘 도토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출근해서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열심히 뛰어다니시겠지만은 그 안에 감사라는 도토리가 없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도토리 안알 너무나 작은 거지만 심으면 나중에 큰 상수리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한 알의 감사 도토리를 하나님 앞에 심으면 내 인생의 눈부신 내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속에 감사라는 도토리 하나를 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감사의 도토리를 심고 또 심을 때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신명기 30장의 약속처럼 네가 번성하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린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이 청년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가끔 너무너무 아쉬워요. 뭐 지금이야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청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뜨겁게 예배하고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뭐든지 다 때가 있다. 산책하듯 걸어가고 놀러가듯 뛰어가리.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에도 적혀 있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꼭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때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걸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 어떠한 때든지 이 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뭐 자녀를 마음껏 사랑하고 양육해야 할 때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맡겨진 일을 힘껏 감당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배우고 갈고 닦아야 할 때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자, 오늘의 예배도 오늘 부르는 이 찬양도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똑같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할게요.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생활에 별로 후회가 없는 편인데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죠. 오감 찬송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오센워십 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와, 늘 반갑지만 네. 오늘의 이 반가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러게요. 드디어 완전체가 되었네요. 네,
0: 그러니까요. 네. 사실 한 주 걸러서 그렇죠. 오실 건데도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다시 소개 멘트를 드릴게요.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오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곽충민 목사입니다.
0: 잘 지내고 오셨어요?
2: 네네. 덕분에 네. 너무 잘 지내고 왔습니다.
0: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2: 네네.
0: 네. 어디로 좀 다녀오셨나요?
2: 서울 다녀왔는데요.
0: 네.
2: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일상 속에서 평소에는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내가 비워진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구나. 제가 가서도 정말. 방송을 들었거든요.
0: 네. 네 문자도 보내셨잖아요.
2: 네네네. 방송을 두 분이 듣는데
0: 네.
2: 참 고마우신 분들이다. 이분들 때문에 또 편하게 또 누군가는 쉼을 가질 수가 있고.
0: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 그럴게요.
0: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와 함께 고군분투하며 또 이 그렇죠. 방송을 나름 잘했습니다. 네. 하셨던 네. 우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교 임소희 교수님.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
1: 네.
0: 교수님, 오늘 좀 마음이 좀 편하셨나요?
1: 그냥 되게 설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자리가.
0: 네.
1: 둘만으로 채우기에는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0: 네. 네. 저도 사실 앞에 이렇게 쫙 다 앉아 계시는데 팀은 팀이다
1: 그죠?
0: 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완전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1: 네.
0: 또 우리 반주에 오늘은 전송은 선생님까지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송은 선생님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3: 네, 저도 휴가를 가서 이제 저는 바닷가에 누워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은 편한데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없으니까. 근데 또 저희가 둘이 없지만 그게 무색하게도 두 분에서 너무 잘 채워주셨다. 너무 은혜를 받았다.
1: 감사합니다.
3: 말씀드립니다.
0: 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가 또 쏟아지고 있거든요.
1: 네.
0: 우리 오들돌 6번님 늘 애청해주시는 청취자분이시죠. 오세러시 모든 분들 오들 오늘은 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니까 특별히 더 괜찮은 아침이다라고
1: 네, 네.
0: 말씀해 주셨고요. 9507번님, 목사님, 교수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반갑습니다라고
1: 반갑습니다.
0: 인사를 보내주고 네.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는 네, 휴가를 드리지 않겠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 네, 시선이 지금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마음 어렵진 않으시죠?
2: 아니요.
0: 괜찮습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목사님 좀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2: 네, 괜찮습니다. 두 분 얼굴을 2주 만에 보니까,
0: 네.
2: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0: 아주 좋습니다.
1: 네.
0: 네.
2: 이 스튜디오에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0: 아, 그래요? 역시.
2: 너무 억울합니다. 사진이 네. 실물을 담아내지가 못해요.
1: 그렇답니다.
0: 근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앞으로 아무도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수 없게 되거든요.
1: 공개 방송은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오감 찬송가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시간은 그동안 익숙하게 불러왔던 찬송가를 조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는 시간이죠. 교수님.
1: 네.
0: 네, 오늘은 좀 어떤 찬송가를 저희가 함께 하게 될까요?
1: 여러분, 원래 절기에 맞춰서 찬송을 하려고 하면 오늘 부활절 찬송은 여러분이 오늘

0: 분들은 어째서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네.
0: 저는 오늘 음악적인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 이 곡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기 때문에 찬송가 164장
1: 네.
0: 예수 부활했으니라는 찬송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잠깐 사담을 드리자면, 가장 친한 친구가 이번에 어떤 핸드폰을 개통을 하면서 인증을 해야 될그 어떤 사이트가 있었었나 봐요.
1: 네.
0: 그런데 본인의 면허증 사진을 넣어놓고 본인의 얼굴과 대조를 했더니 계속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면허증 사진은 10년 전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은 그나마 최근의 사진. 그래서
1: 네.
0: 인증의 그 어떤 방법을 바꿔서 주민등록증을 넣었더니, 아, 네가 그 사람이구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텁텁한 얼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언가 씁쓸하다. 10년 차이에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인물에게 어떤 특정한 그런 특징이 있었을 텐데, 아, 몰라봤구나.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신앙인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1: 네.
0: 옛날에 누군가들이 봤을 때, 아, 하은 PD님 정말 믿음이 출중하신 분이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권사님 못지않은 그런 어떤 인자함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0년쯤 지났는데 그들이 저분이 신앙인이었었나?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1: 그쵸.
0: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향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는 여러분, 그 향기가 퇴색이 되어지진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의 부활,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1: 아멘.
0: 봅니다.
1: 아멘. 어쩌면 신앙의 초심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립합창단의 예수 부활했으니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송 먼저 함께 하시면서 신앙의 초심을 되찾는 그런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함께 합니다.

0: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가죠. 네, 예수 부활했으니 오늘의 주제 찬송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곽충민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네, 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의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바람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0: 아멘.
1: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삶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그럴 때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소망은 형편이 좋아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0: 아멘.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0: 아멘.
1: 오늘도 부활의 복음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울산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들들 6번님께서 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것 네. 같은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있는데 이 아침에 부활 찬송 들으니까 영과 몸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진짜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찬양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표에 아무것도 붙지 않았습니다. 다장조라고 하죠. 네. 우리가 C메이저라고 표현하는 가장 기본된 조이고요. 그리고 4분의 4박자, 또 우리가 가장 안정감 있게 만나는 박자군입니다. 조금 빠르게라고 왼쪽 상단에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음악용으로 조금 빠르게는 알레그레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몇 번 들으시다 보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라서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요.
0: 네.
2: 오늘은 예수 부활했으니를 시작하기 전에 하은 PD님 혹시 그 네. 동요를 아실까요? 목사님은 동요? 아실 거예요. 네. 다 같이 돌자.
0: 동네 한 바퀴 저도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걸요. 여러분 가사를 저희가 사실 끝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0: 네.
2: 송은 선생님하고 제가 이걸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이 듣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2: 자, 피아노가 먼저 출발하고 바이올린이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 와우. 네.
0: 여기까지입니다. 동요치고는 조금 우아했죠?
1: 네,
0: 네.
1: 그러네요.
0: 지금 이게 어떤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돌림 노래 형식을
0: 맞습니다.
1: 나눠봤습니다.
0: 네. 돌림 노래 형식을 우리가 지금 피아노와 바이올린 두 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듣고, 네, 이왕 악기 잡은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파헬벨의 캐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피아노가 먼저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0: 여기까지입니다.
1: 그냥 네. 앞으로 부르지 말고 그냥 두 분이서 악기 연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0: 저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여러분이 즐겁게 해드릴 얇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캐논의 형식도 돌림 노래의 형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구조이고요. 한 파트가 먼저 출발을 하고 다음 파트가 출발을 했는데 화성에 어그러짐이 없어요.
1: 네.
0: 그게 너무나 신기한 부분인데 이 돌림 노래를 오늘의 찬양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의 음성으로 네. 네, 1절을 한번 감상이 가능할는지요.
1: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네. 가능할까요?
2: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네.

0: 마음의 안정효입니다.
1: 네, 이겁니다. 네. 네.
0: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절은 마치 후렴구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변형을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사로도 한번 풀어보고 싶지만 그 이전에 목사님이 예수 부활했으니 늘 두 마디 단위를 해주시면 할렐루야 부분을 우리 PD님하고 제가 네. 스타카토로 끊어서 아, 네. 앞에서 오신 부분과 바로 반대되는 느낌으로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할게요.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절로 예.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0: 잠시만요. 네. 네. 지금 뒤에서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1: 소리는 못 들었는데 또 웃고 계시던가요?
0: 저는 이제 지금 그 시선이 반대여서 반주하시는 송은 선생님의 표정과 액션이 보이는데 상당한 비웃음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쯤에서 송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상반된 느낌이었거든요. 앞에 목사님 파트는 우리가 레가토라고 얘기합니다. 유연하게 연결하기. 그리고 하은 PD님과 제가 부분은 멈추면서 가기 스타카토라는 부분인데 송은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너무 은혜롭게
0: 지금 웃느라 말 못하는 거 봐요 지금
1: 그 어떤 여러분 한 그릇에 담겨있는 반반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짜장면과 짬뽕을 대학교 앞에서는 그렇게 반반으로 만들거든요 학생들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런 반반 같은 느낌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만 가볼게요 목사님 저희 몇 절로 가볼까요?
3: 네, 3절 하겠습니다.
1: 3절에 3절. 목사님이 앞에서 스타카토, 여러분 스타카토는 저는 멈춤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4분음표는 한 박자인데 4분음표에 스타카토가 붙으면요. 송은 선생님 한 번만 라라는 음정을 가지고 그냥 한번 쳐봐주세요. 길게. 자, 이걸 스타카토로 표현하면 자, 짧긴 하지만 끊어버려요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스타카토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절반은 연주하고 절반은 쉬어가기입니다. 그러면 4분음표 같으면 8분음표 연주를 하고 8분 쉼표를 쉬어가는 형식인데 사실 표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 정확히 그 시간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카롭진 않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앞에 3절에서 이제 앞에 레가토를 하은 PD님과 제가 해보고 목사님이 네. 할렐루야 파트를 끊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 부탁해요.

0: 목사님 아멘까지 스타카토로
1: 완벽했어요.
0: 여기는 약간 부패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스타카토와 레가토. 여러분께 네, 이렇게 들려드린 이유는 할렐루야라는 가사를 가지고 연결하는 것도 끊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봤을 때 목사님 이게 네. 너무 연결되는 그 할이라는 가진 음표가 너무 많잖아요. 네. 한 단어에서 네. 할렐루야와 방금 끊어서 해주신 거 한 번만 해주세요.
2: 할렐루야.
0: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레가토는 한 호흡이 들어가는 것 같고 네. 스타카토에는 매 음마다 호흡이 하나씩 네, 들어가줘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럼 목사님 이게 부르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편하기가요.
2: 사실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는 연주법이긴 한데요. 어쨌든 호흡을 끊어서 내는 것과 길게 한 호흡을 내는 것 두 가지를 다 훈련되어 있어야 두 가지가.
1: 네. 네.
2: 어떤 곡도 저는 스타카토 레가토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면 곡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연주할 수 있다.
1: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난이도의 차이는 따로 없으신 건가요?
2: 네, 호흡을 예,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은 난이도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쭉 내뱉는 거가 오히려 쉽고 스타카토는 누가 옆에서 한 대씩 계속 때린다라는
0: 이렇게
2: 그러니까. 네, 네, 네.
0: 그럼 이게 질문의 대상자가 저희가 틀린 것 같습니다. 황 PD님 뭐가 더 어려우셨어요?
1: 아 저는 확실히 끊어서 하는 게 호흡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음정도 계속 맞춰야 되니까
0: 그렇죠.
1: 어렵더라고요.
0: 이 네. 질문이 저희에게 맞는 거였네요. 저 압도적 스타카토가 이게 너무 네. 매번 끊어갈 때마다 배에 힘이 툭툭툭툭 들어오니까요.
2: 전 두 분이 하는 게 너무 좋게 들었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예. 저희 계속 늘고 있는 것
2: 네네네.
0: 같아요.
1: 점점.
2: 곧 그래서. 밤의 여왕 아리아.
1: 나중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0: 네. 그건 예. 이제 네 우리 하은 PD님이 도전하시는 걸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다른 느낌의 찬양의 느낌을 드려보려고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돌림 노래 형식을 두 마디 단위로 한번 끊어가 보겠습니다. 출발은 목사님이 먼저 해주실 거고요.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는 맨 처음 출발에 반주와 함께 해주시고 그 바로 뒤를 네. 아,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은 PD님이 처음을 반주와 함께 가시고요.
1: 네.
0: 바로 두 마디 뒤에 우리 목사님이 따라가시고
1: 네.
0: 그 두 마디 뒤에 제가 따라가 볼게요.
1: 오.
0: 그러고서 이게 형식이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나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는 목사님과 함께
1: 목사님께서 먼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0: 아, 저는 반주랑 예. 같이 가시라고 그런 건데 그럼 뒤에
1: 네,
0: 오시겠어요?
1: 제가 따라갈게요.
0: 네네, 네,
1: 제가 그럼, 자신이 없어요.
0: 그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지만 목사님 먼저 출발하시고 제가 사인 드리면 네. 우리 하은 PD님 들어가시고 네. 송은 선생님은 첫 번째 거와 함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4절로 가볼까요?
1: 네.
0: 네.

0: 잠시만요.
1: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2: 저희가 잠시만요.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저희가 뭐 저렇게 사전 연습 없이 예의 없이 들어 그런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그 날것의 어떤 어려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 예, 그렇습니다.
2: 제가 하은 PD님께 처음 출발을 부탁드렸던 네, 이유는 네, 네. 하은 PD님 다른 곳에는 귀를 닫으시고요.
1: 맞아요.
2: 피아노의 선율만 들으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때는요. 여러분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의 주관을 지키되

0: 어떤 부분들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것이 함께함의 미덕일 텐데 우리 음악에서는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렇게 앙상블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함께 밥 먹은 횟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1: 네. 그러면 교수님 네.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게 세 개로 나중에 이제 그 세 파트가 막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네. 혹시 네. 이제 저희가 먼저 출발을 하고 네네. 네. 목사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파트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0: 그럴까요?
1: 예, 그게 그것도 좋지 좋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1: 4절인가요?
0: 네, 4절입니다.

0: 아멘.
1: 아멘. 네. 그나마 낫습니다.
0: 새 파트는 제가 무리했네요. 무리수를 뒀습니다.
1: 아,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너무 못했어요.
0: 네. 자, 여러분 굉장히 아까 다 같이 놀자 대집돌에는 그 캐논처럼 네. 완벽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곡에서만 유일하게 제가 돌림 노래를 적용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찬송가 500장을 다 뒤져보고 제가 두 마디 출발하면 제가 두 마디 따라하는 걸 거의 다 해봤는데요. 정말 이 곡만 유일하게 네. 화성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돌림 노래의 묘미는 무엇일까요?
1: 돌림 노래의 묘미요?
0: 네.
1: 글쎄요, 뭔가 그래도 쭉 이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 잔상이 남는 것처럼 그 노래가 쭉 뭔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네. 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메아리.
0: 메아리.
1: 맞아요.
0: 네. 돌림 노래는 우리가 캐논을 가장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동요는 네. 제가 여러분께 그냥 들려드린 거고요. 캐논에서 선율을 두 마디 가지고 갈 때 다른 파트들은 거의 화음에 있는 그 어떤 기본 음들만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선율들이 두 마디 단위로 거의 계속 들리고 있어요.
1: 네.
0: 그건 무엇일까요?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될 것들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이건 이제 잔소리가 되잖아요.
1: 네.
0: 한 번만 얘기하셔도 될 텐데라고 아이들은 그러지만 한 번 얘기하면 기억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돌림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제 잔소리도 이렇게 억양을 너무 담아서 하지 마시고 돌림 노래의 기분으로 두 마디 단위로 네. 쭉쭉 돌려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1: 네.
0: 이번에는 우리 송 선생님한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에 우리 테너하고 베이스 부분에 정말 보기 드물게 12도에 12칸의 간격이 있는 그런 음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생님 한 손으로 가능할까요? 한번 첫 번째랑 두 번째 마디만 한번 쳐줘보세요. 자, 선생님 어떠세요? 이게 한 손으로 다 벌어지는 범위인가요?
3: 안 됩니다. 대부분 안 돼요.
0: 네, 대부분이 안 됩니다. 12도는 정말 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끼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을 쭉 뻗으셔도 정말 한 9도? 9도라 하면 도에서부터 도 말고 레까지 갈 수 있는 그 9칸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저는 10도까지는 굉장히 유연하게 봤는데 이 악보에는 12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수 부활 헤스 쓰에 있는 그 바파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아래쪽에.
0: 네, 네. 심지어 왼손에 이렇게 세 개의 마음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오른손이 나눠서 쳐주어야 되는 오른손에서 왼손에 있는 맨 위에 걸 쳐줘야 되는 송은 선생님 왼손하고 오른손을 같이 두 마디만 한번 완성을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같이 쳐줘야만 여기가 완성이 되어진 그런 12도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또 12도가 어디에 나와 있나 하면 그 다음 프레이즈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즐거워의 맨 첫 번째 음도 왼쪽이 굉장히 간격이 멉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깊은 찬송 부르네에서 부르자에 있는 왼손도 12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번째 프레이즈에 만민 찬송하여라 하는 이 부분에는 12도가 없더라고요.

0: 정말 노멀하게 8도 정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부분들이 반복되는 데에서 어딘가에 무엇이 빠졌다는 건 그래도 한번 생각의 여지를 가질 만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왜 그랬을 것이다는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다른 곳에 다 있던 아이가 여기에선 빠졌네 정도로 결말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한번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계속 지금 왼손 파트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마디에서 할렐루야 하는 부분에 송은 선생님 우리 3, 4마디 한번 쳐줘보시겠어요? 왼손입니다. 도레미레 도라소 올도 이렇게 파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할렐루야도 도레미레 도라소 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쪽에 할렐루야 부분 두 파트 한번 쳐봐 주세요. 솔라시라 있는 그 부분이요. 시라 솔미레 솔. 자, 그 다음 마지막 할렐루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할렐루야에서는 루야이고 두 번째 할렐루야도 루야입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너무 낮으니까 뭐 부탁드릴게요. 루야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조금 되게 무겁게 불러주세요.
1: 루야
0: 했던 거 그 다음에는 레솔 나와 있는 부분이요.
1: 루야
0: 여기에서부터 12도로 갈 때 12도가 여기 아래로 쭉 끌려 내려가거든요.
2: 네.
0: 우리 부활하 저는 내려가지도 않아요. 바깥이 열아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강하는 것과 상승하는 것에는 긴장도가 조금 다릅니다.
2: 네.
0: 상승하는 부분에는 조금 더 으쌰으쌰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하강하는 부분에는 무언가 다운시키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2: 네.
0: 이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불러볼 거냐면요. 할렐루야 부분에 가사를 넣을 거예요. 할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여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넣어서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송은 선생님께서는 왼손을 조금 더 볼륨을 키워서 아래쪽에 쭉 내려가는 부분들 볼륨 한번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3절로 한번 가볼까요?
2: 네,
0: 바비 권세를 느끼신. 자,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자, 아멘. 맹성애는 별로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가장 베이스 부분을 조금 내려가는 부분으로 연주를 해드려 봤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실 때에도 어딘가에 진행이 올라간다 싶으시면 그만의 크레센도를 조금 붙여주시면 거의 느낌이 딱 맞고요. 어딘가가 내려간다 싶을 때는 나만의 디미뉴엔도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악상을 붙여서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송은 선생님이 저는 이 왼손이 12도가 안 됩니다 하셨던 건 웬만한 피아니스트는 전부 다 한 손으로는 안 될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리스트라는 연주자 정도는 되어야 타고난 손가락이 기형적으로 조금 기신 분들, 바이올린계에는 파가니니라는 분이 계시고요. 네. 우리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손가락의 범위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작곡가가 왜 여기에 이 12도를 넣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연주 가능 부분을 얘기하기보다 어떤 성가대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깊게 끌어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심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느낌이 들고 한 음에 다른 이름 두 가지를 가진 음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하은 PD님 파에 샵을 붙이면 네. 파샵이 됩니다. 네. 송은 선생님 파샵 한번 쳐봐주세요. 자, 얘는 파샵이고요. 네. 솔에 플랫을 붙이면 반음이 내려가서 솔 플랫이 됩니다. 한번 쳐봐주세요. 목사님, 이건 네? 같은 음인가요? 다른 음인가요?
1: 같은 음이죠.
0: 같은 음입니다. 네. 우리말로는 딴 이름 한 소리, 이음 동음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음정을 내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